0: 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1: 도바라족인 몽골 헬리 네프트루드긴 토리 몽골동 도스가 네프트루드.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네, 민족의 멜로디 박규철 작사, 김경애 작곡, 김순희 가수가 부른 민속놀이 좋을 시구 준비했습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소르 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변강 가수의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상록소, 김정근 작사, 백희남 작곡입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네, 우유커피의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봄.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총국 조소르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네, 다음 곡입니다. 왕비 가수가 부릅니다. 출로.
1: 跟住呢只歌我自己捐钱要唱啊，咁只歌你哋有冇买长看啊？有买长看啊？冇啊？点解唔买啊？好多靓相入边，唔系好贵啫系嘛？唔系啊 ？OK， 算啦，因为我跟住要唱呢只歌咧，入边有好多有好多系国语嘅，我惊大家唔明，但系嗰个长看入边就有歌词，咁我而家又未有字幕。

네, 민족의 멜로디 허연빈 가수의 그리 쉽지 않아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동입니다. 7월 11일 오전 하란산 아래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서하릉 박물관 앞에서 모델들이 고고학 증거에 의해 복원한 서하 무관과 가족 내복을 차려입고 무대 위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서하 문물에서 따온 전통 무늬 장식과 하란산 자연 풍경, 석굴 벽화 색채를 융합시킨 현대 패션쇼가 이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서하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영하 은천 서하릉구 관리처와 북경복장대학이 함께 주최한 서하 복식예술창작성과전입니다. 규모가 가장 크고 등급이 가장 높으며 보존이 가장 완전한 서하 고고학 유적지로서 서하릉은 지난해 7월 11일 세계유산명록에 등재되었습니다. 하란산 아래에 자리잡은 서하릉은 남북송, 료, 금과 200년 동안 정립한 서하왕조의 황실 능원으로 황제릉 9채, 수장묘 271채, 북단 건축유적지 1곳, 홍수방지공정 유적지 32곳이 포함됩니다. 기세가 드높은 능묘 건축과 정교한 문물이 함께 그려낸 생동한 서하 문명의 화폭은 포용성이 강하고 다원 일체화된 중화 문명의 생동한 담채입니다. 11일에 있은 학술연구토론회에서 30여 명 고고학, 건축, 민족학, 문화방람 분야 전문가들이 역대 황제 능묘 규모, 유적지 예방성 보호, 서하학 디지털화 연구, 문화관광 융합 등 화제를 둘러싸고 연구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1년 내 서하릉은 단순한 관광 모식을 타파하고 심층 연구, 시각 언어, 풍부한 업계를 융합시킨 참신한 문화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박물관의 디지털화 진열, 목활자 인쇄 서하문 연합 체험에서 VR, XR 등 몰입식 지하궁전 고고학 비밀 탐구 행사, 올해 내놓은 몰입식 공연 서하 악집에 이르기까지 서하릉 풍경구는 관객들로 하여금 단일적이고 피동적인 관람 모식에서 벗어나 천년 유산의 두터운 축적과 독특한 매력을 심층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2025년 서하릉 풍경구는 연인수로 100만 명 관광객을 접대해 동기 대비 70% 늘었습니다. 올해 5.1절 연휴 기간 풍경구 관광객 접대량은 동기 대비 83.28% 증가했습니다. 은천시 서하릉 세계문화유산 보호조례도 7월 11일 공식 시행되었는데 그 보호 범위와 관리 통제 조치는 국제표준과 전면적으로 접목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하릉 유산 수호자 자원봉사팀이 설립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유산 보호의 대오에 가입했습니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 당도해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82부 무엇 때문에 생물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고성, 전통극 황매희의 고장 안경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신해혁명 무창봉기 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각지에서 광서재해 지역을 지원하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도해보고 학습보던 문답 권입니다. 오늘은 제82부 무엇 때문에 생물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박민걸 아나운서입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생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외래 물종의 침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을 참답게 관철 실시하여 생물 안전 관리를 더 중시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생물 안전은 인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에 관계되고 국가의 장구한 안정에 관계되며 중화민족의 영속적인 발전에 관계되는 국가 총체적 안전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현재 전통적인 생물 안전 문제와 신형의 생물 안전 위험이 서로 겹쳐지고 경유의 생물 위협과 내부 생물 위험이 서로 얽혀지면서 생물 안전 위험이 많은 새로운 특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 전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생존 위험과 발전 위험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은 지난 100년간의 인류 사회 역사에서 가장 엄중한 감염병 대유행으로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생물 안전의 도전에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하는 절박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조항은 생물 안전 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생물 안전 건설을 강화하는 사업을 보다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이를 국가 안보의 전략적 포치에 포함시켰으며 생물안전법을 반포 실시하고 국가 생물안전정책과 국가 생물안전전략을 내왔으며 국가 생물안전사업조직용도체계와 기재를 완비화하여 생물안전의 중대한 위험에 적극 대응하고 생물자원에 대한 보호와 리용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생물안전방지의식과 방호능력이 끊임없이 증강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외래 물종의 침입을 엄밀히 방지하고 통제하였으며 유전자 변형 생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보완하고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생물 안전 위험 예방 통제 체계와 관리 체계에는 아직도 단점과 약점이 존재한다는 점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 총체적 국가 안보관을 근본 원칙으로 내세우고 생물안전법을 관철 실시하며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생물안전 사업의 책임을 구체화하여 국가 생물안전 방호벽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첫째, 국가 생물안전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국가 생물안전 사업에 대한 당의 용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전략적이고 전망적인 연구와 계획을 강화하고 국가 생물안전 전략을 보완해야 합니다. 당위원회가 영도하고 정부가 책임지고 사회가 협동하고 대중이 참여하고 법치로 보장하는 생물안전 관리 기재를 완비화하며 각급 생물안전 사업 조율 기재를 강화하고

0: 하고 국가 생물안전 법률 및 법규 체계와 제도적 보장 체계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생물안전 법률 및 법규와 생물안전 지식에 대한 선전 교육을 강화하여 전 사회의 생물안전 위험 방지 의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둘째, 체계적 관리와 전 과정 예방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생물안전 관리는 감시 및 조기 경보, 응급 대처, 과학적 예방 퇴치 등 여러 고리에 관련되므로 반드시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과학적으로 시책하며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방침을 견지해 전 과정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감시 및 조기 경보 체계를 완비화하며 기층 감시소 건설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말단 발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중대 생물안전 돌발 사태 응급 대비책을 책정하고 완비화하며 신속 응급 대응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응급물자 비축과 응급능력 비축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층 동식물 역병 예방 통제 체제 및 기제를 합리하게 조정하여 기층의 능력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셋째, 생물안전 중점 위험 분야를 예의주시하여 중점적으로 들어주어야 합니다. 생물안전 위험은 유형이 다양하고 위해성이 크므로 최저선 사유와 위험의식을 확고히 수립해야 합니다. 생물 자원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생물 자원 목록과 인류 유전 자원 목록을 작성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입국 검역을 강화하고 잠재 위험에 대한 분석과 법률 및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라의 관문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이미 유입되어 엄중한 위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밀하게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퇴치해야 합니다. 국내 병원 미생물 실험실의 생물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실험 샘플, 실험 동물, 실험 활동의 폐기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생물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화 응용에 박차를 가하여야 합니다. 생물과학기술은 이미 세계 각국이 다투어 경쟁하는 첨단 분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물안전 분야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추진하여 국가 생물안전에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을 형성하고 생물안전 과학연구 난관 돌파 기제를 완비화하며 생물기술의 연구개발과 응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과학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윤리 심사와 과학자에 대한 도덕 교육을 엄격히 하여야 합니다. 과학을 존중하고 감독 관리를 엄격히 하며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생물육종, 생물제약 등 분야의 산업화 응용을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중리와 양리의 결합, 종약과 양약의 병용을 적극 추진하고 생물적 예방퇴치, 친환경적 예방퇴치의 기술과 모델을 통합적으로 보급해야 합니다. 다섯째, 글로벌 생물안전 관리에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생물안전 문제는 전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생존 및 발전 위협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생물안전의 도전에 대응하고 생물안전 정책 제정, 위험평가, 응급대응, 정보공유, 능력건설 등 방면에서 양자간 및 다자간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생물다양성 협약 제15차 당사국 총회 제2단계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제정을 추진해 세계에 중국의 지혜, 중국의 방안, 중국의 힘을 기여하여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겨울은 가고 봄은 오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고성 전통극 황매희의 고장 안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99번째는 전통극 황매희의 본고장인 안경입니다. 안경을 언급하면 사람들은 먼저 아름다운 리듬의 황매 곡조와 300년 동안 문단을 지배한 동송파를 머리에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날 안경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800여 년의 유관 역사가 아름다운 경치의 옛 도시 안경에 수많은 문물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안위성 서남부에 위치한 안경은 장강 하류의 유명한 도시입니다. 안위성과 허북성, 강서성 세 성이 만나는 곳에 자리 잡은 안경은 우월한 지리적 요건으로 예로부터 요충지였습니다. 과거에 회능이라 불린 안경은 선성이라는 별칭도 가집니다. 남송 때 안경군이 주둔했다고 해서 지명도 안경이라 바꾸었으며 1217년에 안경성을 축조했습니다. 8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안경은 안위성의 중심 도시 중 하나로 높은 위상을 자랑합니다. 안경은 1736년부터 1937년까지 줄곧 안위성의 소재지였고 안위라는 명칭도 안경의 안자와 휘주의 휘자를 합친 것입니다. 경내에 환산이 있고

0: 그 산자락으로 환하가 흐르는 안경은 옛 고환국의 소재지였습니다. 구로인의 안위성은 또 환자를 략칭으로 사용합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안경은 북쪽으로 룡산을 가까이 하고 남쪽으로 장강과 연결되며 서쪽으로 환하, 동쪽으로 속당호와 요탑니다. 그리고 도심의 사자산과 봉황산, 릉호, 진담호가 자리잡은 안경은 거대한 정원을 방불케 합니다. 북쪽의 대릉산, 석당호 풍경문은 산과 물과 바위와 숲과 동굴이 하나로 어우러져 독특한 경관을 펼치고 서쪽에 위치한 진닥수릉원에서는 고유한 숲이 명물입니다. 강가에 조성된 외탄공원은 길이가 5km에 달해 아름다운 경관 벨트를 형성하고 유관력사를 자랑하는 룡호공원은 근년에 새로 조성한 료노공원, 시민공원, 대호풍경구 등과 하나로 연결되어 안경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도심에 위치한 서태사제와 탐화제, 태평천구, 용왕부 등 고건물은 명나라와 청나라 품격을 유지하며 안경의 옛스러움을 가미합니다. 안경에는 안경을 보고 나면 더는 탑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탑이 바로 1570년에 촉조한 진풍탑입니다. 사서에 하면은 당시의 안경 지부는 산발이 모두 안경성의 서북쪽에 집중되고 동남 방향으로는 강물이 거침없이 흐르기 때문에 안경의 문화가 발달되지 못했다고 여겼습니다. 안경 지부는 안경성의 학풍을 바로잡기 위해 동남쪽에 탑을 세우고 진풍이라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안경성 동남쪽의 강가에 우뚝 솟은 진풍탑은 팔각형으로 된 7층 탑으로 만리장강의 제1탑이라 불립니다. 안경은 중국 선종의 성지입니다. 2000여년 전에 동한 초반에 불교가 중국에 전파된 후 당나라 때까지 선종은 중국 불교의 주류로 되었습니다. 안경에는 현재도 2조 선당과 3조 사, 영강사 등이 보존되었습니다. 산세를 따라 산자락에 조성된 삼조사는 남쪽의 산문에서 시작해 북쪽으로 가면서 대웅보전과 천불전, 조사전, 각적탑 등 건물이 점점 더 높게 줄지어 장관을 이룹니다. 안경은 전통국의 고장입니다. 청나라 때인 1700년대 안위와 호북의 접경지대에서 발원한 채차조가 안경에 이른 다음 현재 방언과 접목되고 예술인들의 개순과 손양을 통해 내외의 명성이 자자한 전통구 황매회로 발전했습니다. 황매회는 빠른 발전을 가져와 천선배와 려부마 등 사람들에게 익숙한 많은 곡목을 창작했고 황매의 연극단인 휘반은 청나라의 도읍이었던 북경에서도 공연해 높은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휘반의 조장인 정장경이 황매의 다른 지방의 전통곡인 건곡을 융합하고 한조등 곡조를 받아들여 북경 오페라라 부르기도 하는 경곡을 창조했습니다. 안경은 장편소사시 공작 동남비와 대교 소교 등 유명한 이야기가 발생한 곳이자 동성파의 탄생지이기도 합니다. 안경은 또 중국 신문화운동의 선구자이자 중국 공산당 창설자 중의 한 명인 진독수와 경극의 비조 정장경, 서예 전각가 동소교, 황매의 예술가 엄봉룡 등의 고장입니다. 유가하고 독특한 고한국의 문화와 소탈하면서도 고요함을 주장하는 선종문화, 지방 특색이 짙고 내용이 풍부한 희곡문화, 우아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주장하는 동성파 문화가 어우러져 독특한 안경문화를 형성합니다. 풍부한 인문자원으로 인해 안경은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일찍 근대 문명을 받아들인 도시 중의 하나로 되었습니다. 1861년 청나라 후반의 정치가이자 군사가인 중국부는 당시 중국에서 앞서가는 과학자들을 안경에 초청해 중국 최초의 전기기관과 동력 선박을 제조했습니다. 진독수가 안경에서 강연하면서 처음으로 신문화 운동을 제출했으며 안위성 최초의 발전소와 최초의 상수도 공장, 최초의 전보고, 최초의 전화, 최초의 현대 도서관 등도 모두 안경에서 탄생했습니다. 안경의 거리와 골목을 거닐면 여전히 안경성의 예술은 운치가 느껴집니다. 오늘날도 안경성은 아름다운 경치와 수많은 문화재, 풍반 사인으로 사람들에게 흘러간 이야기를 전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 소개해드릴 박물관은 신해혁명 무창봉기 기념관입니다. 무한 무창 열마장에는 빨간색 벽과 기와에 덮인 중서 건축 풍격을 겸비한 건물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 건물이 심오한 역사 기억을 담고 있는 신해혁명 무창봉기 기념관입니다. 기념관은 무창봉기 군정부 예토를 핵심으로 중국 운명을 개변시킨 1911년의 혁명 폭풍을 느낄 수 있는 실물 공간으로 응집시켰습니다. 박물관은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이자 애국주의 교육의 중요한 기지이기도 합니다. 기념관의 핵심 건물 무창봉기 군정부 예토 자체가 하나의 살아 숨쉬는 역사입니다. 건물은 1909년에 건설되었고 애초에는 청정부가 설립한 호북자위국으로 봉건 통치가 예비 리펀을 시도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1911년 10월 10일 무창 도심에서 총소리가 나면서 봉기를 일으킨 병사들은 이곳을 점령했고 이를 중국 첫 번째 자산계급 혁명 정권 호북군정부 소재지로 바꾸었습니다. 손중산 선생은 이곳에서 발표한 연설에서 봉건 군주제를 파괴하고 공화를 세울 것을 주장했습니다. 청사 앞에 휘날리는 18성기는 당시 혁명자들의 리상을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인 표지입니다. 예터 내의 벽돌과 나무 구조, 아치형 문과 창문, 의사대청 등은 원모습 그대로 보류되었습니다. 당시 군정부 관원들이 업무를 보는 방 안에 들어서면 100년 전 혁명자들이 긴급하게 사안을 논의하고 전세를 포치하는 초조함과 단호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기념관의 전시체계는 진실한 역사를 복원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고 문물, 환경, 줄거리로 무창봉기의 사건 전말을 꿰었습니다. 상설 전시 신해혁명 무창봉기 역사 흔적 진열은 이 역사를 요해하는 핵심 전시입니다. 전시청은 시간 순서대로 무창봉기 전의 호북, 무창봉기, 호북군정부의 창립, 각성의 홍원과 민국의 건립 네 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사의 온도가 남아있는 문물들입니다. 봉기 병사가 사용했던 한양산 보총의 얼룩진 총대에서 여전히 당시의 패기를 볼 수 있고 호북 군정부가 발표한 전국에 보내는 전보 원보는 글씨가 여전히 또렷하고 글에는 봉건 제도를 뒤엎고 공화를 호소하는 격앙된 심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혁명자들이 비밀리에 깃발을 만들 때 사용했던 재봉틀은 18성기가 탄생한 과정을 증개냈습니다. 실물 외에 기념관은 팽초번, 류복기, 양홍승 3명 열사가 용맹하게 희생한 곳, 그리고 병사들에게 탄약을 발급하고 봉기를 준비하는 긴장한 순간을 재현시킨 무창봉기 무기처 등 여러 관근 장소를 복원시켜 전시에 생동감을 더했습니다. 애국주의 교육기지인 기념관의 가치는 역사를 진열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더욱이는 정신을 전달하는 데에 있습니다. 무창봉기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혁명자들이 장기적으로 선전하고 조직

노력한 결과이자 수많은 일반인들의 애국지심의 각성이기도 합니다. 기념관은 청소년 연수학습활동, 전문강좌, VR 체험 등 형식으로 젊은 세대에게 더 활기찬 방식으로 역사를 려해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모조한 봉기군 복장을 입고 당시의 군사회의에 참가할 수 있고 VR 설비를 통해 봉기에 참가해 초망대를 공략하는 과정을 실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몰입식 체험은 천하의 선두주자가 되려는 무창봉기 정신을 책에 적힌 문자에서 느낄 수 있고 전승할 수 있는 힘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당면 신해혁명 무창봉기 기념관은 이미 무한의 도시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기념관은 관광객들이 역사를 요해하는 창구일 뿐만 아니라 무한인들이 과거를 명기하고 미래를 향하는 정신좌표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10월 10일 신해혁명 기념일이 되면 기념관은 기념행사를 펼치고 전국 각지에서 온 관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사를 기리게 됩니다. 관내 정원에는 손중산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상은 손에 책을 들고 확고한 눈빛으로 필생 동안 추구해온 공화리상을 주시하는 듯 싶습니다. 무수한 혁명 선열들이 추구했던 천하위공은 이미 오늘날 중국의 생동한 실천으로 되었고 그들이 남긴 과감하게 시도하고 분투하며 진보를 추구하는 정신은 여전히 후대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와 정신을 응집시킨 신해혁명 무창봉기 기념관은 무수한 혁명 선열들을 기리는 가장 좋은 명소 중 하나로 거듭난 것입니다. 박물관 랭 지금까지 신해혁명 무창봉기 기념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각지에서 광서재해 지역을 지원하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최근 광서 각지에 지속적인 허우로 인한 홍수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빗바람 속에서 수많은 일반인들이 선뜻 나서 따뜻한 선의를 모아 태산과도 같은 홍수 방지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7월 9일 배추를 만재한 트럭이 광서 남령 횡주시에 들어섰습니다. 애심인사 륙시 아저씨는 사비로 온남에서 30톤의 신선 야채를 구입하고 무료로 재해를 입은 민중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오늘 모자라면 내일 더 끌고 올게요. 야채 운송을 맡은 사천 운전사는 주동적으로 운송비를 면해 감동을 더해줬습니다. 그들은 실제 행동으로 온정을 전했습니다. 횡주시 교이진 제1중학교에는 리제구에서 이전해온 촌민들이 림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동할 때 옷을 정리할 겨를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은 온몸에 진흙투성이었습니다. 학교는 의료기부 호소를 발기했습니다. 20분 만에 교내에는 근처 마을 사람들이 보내온 깨끗한 옷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동적으로 남아 옷을 분류하고 발급했습니다. 홍수는 차갑게 밀려왔지만 사방에서 오는 따스한 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귀조 용강 마을리그 축구장에는 기부하러 온 촌민들로 붐볐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어린이들은 용돈을 꺼내 기부했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지난해 우리도 재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서 인민들이 힘내길 바랍니다. 10원, 20원, 100원. 비를 맞았던 그들은 현재 타인을 위해 우산을 힘껏 펼쳐주고 있습니다. 최근 사천의 43세 료리사 동극빈과 3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사천 로주에서 출발해 광서 리젝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차에는 일상 구조 장비 대신 주방 설비 세트가 있어 3,000명 동시 식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긴 려정 끝에 그들은 쉴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며 재해 지역 민중과 일선 구조인원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동극빈은 저는 구조는 문외한이지만 교리는 전문가라고 말했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후 퇴역 군인들로 구성된 팀은 텐트를 치고 매일 따뜻한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텐트 안의 취연은 24시간 끊기지 않았고 따뜻한 음식을 수시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대해도 퇴색하지 않습니다. 민중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면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광서 귀항에서 120대 공공버스가 체류된 학생들을 이전시키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운전사들은 불철주야 교대로 작업했고 48시간 내 만 명의 학생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운전사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저는 집에서 조급해놨습니다. 꼭 학생들을 다 이전시켜야 했습니다. 빗물이 씻긴 탓으로 일부 재해 지역의 도로는 질퍽하고 장애가 많아 운송 차량이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애심인사들은 기사 대오를 구성해 오토바이로 역행해 물자를 운송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발 밑창이 달라도 멈추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녁 11시까지 분주하게 떨어졌습니다. 체류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일찍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있으면 외딴 섬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지원이라는 글이 씌어진 차량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동, 호남, 운남, 강서, 산동, 귀조 등지에서 왔지만 목적지는 모두 광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쏜살같이 달리는 차량에는 모터보트, 발전기, 식용수, 이불을 싣고 모두 재해 지역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모두들 묵묵히 손을 내밀어 도와주곤 합니다. 이는 중국인만의 안정감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어깨 겹고 작은 선의로 강대한 힘을 모았습니다. 빗바람은 지나갈 것이고 맑은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모든 평범한 영웅들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나비 한 마리.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북송식이 과학자이며 정치가인 신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신과의 자는 존종인데 지금의 항조 전당현 출생이다. 1063년 진사로 된 그는 구호 한립학사가 되어 왕한석의 변법운동에 참가했다. 1054년 지방관으로 임명된 그는 정치 재능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심갈은 농업 생산을 중시했으며 수리 공사를 벌이고 성공적인 생산 경험을 총화하고 보급시켰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심갈은 예약을 주관하는 태상승에 임명됐는데 그 시기 그는 개인의 이해 덕지를 따지지 않고 자주 황제에게 국계 민생에 관계되는 제의를 내놓았다. 1074년 병기 공장을 관리하는 판군 기감으로 있을 때 심갈은 전차 제도를 연구한 후 황제에게 전쟁 시 전차를 이용해서 북방 기마 민족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건의를 제기했다. 전차는 기마 민족의 기병의 진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또한 병화 시기에는 생산 덕으로도 유용할 수 있어 당시 심갈이 고안해낸 전차를 태평차라고 했다. 1075년 심갈은 황제의 오명에 의해서 요나라와 송나라 국경선을 확정하는 담판에 참가했다. 담판에서 주동을 잡기 위해 심갈은 수십 권에 달하는 국경선 관련 자료를 수집했고 직접 현지 고찰을 진행했기에 요나라와 여섯 차례 진행한 담판에서 송나라는 시종 주동권을 잡을 수 있었다. 매번 담판에서 요나라는 심갈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천여 명의 모사들을 불러들였지만 언제나 담판은 심갈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심갈은 정치가이면서 또한 천문학자이다. 그는 천문계기에 대해서 중대한 개혁을 실행했다. 혼인은 중국 고대의 전체 운동을 관측하는 계기이다. 심갈은 역대 혼의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후 구조가 간편하고 사용이 편리하며 정밀도가 높은 혼의를 만들어냈다.

0: 그는 계시 의기도 개진해 계시의 존학성을 높였다. 심관은 자신의 연구 성과를 저서에 기록했는데 그가 집필한 혼이 경표동 저서는 중국과학기술발전사에서 천문 의기를 논한 걸작으로 되고 있다. 심관은 중국의 전통요법에 대해서도 개혁을 진행했다. 중국의 전통요법은 음양함력인데 이 요법은 절기와 달수에 대해서 고정적이 되지 못했다. 절기는 생산과 생활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심관은 처음으로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심의기력을 제창했다. 심관은 사천감으로 있을 때 욕법에 능한 인재들을 사천감에 불러들여서 새로운 욕법을 만들었다. 1075년 봉문력을 만든 후 이를 다시 수정해서 사용하게 했는데 이 욕법은 송나라 시기 16년간 사용되어 왔다. 만년의 심관은 은거 생활을 하면서 일생의 연구를 집대성한 거죠. 몽계필담을 저술했다. 몽계필담은 천문, 수화, 역법, 지리, 지질, 수리, 물리, 생물, 의학, 군사, 문학, 역사, 고고학, 음악 등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지식을 집대성한 백과전소식의 고작이다. 심궐과 같은 인물들의 노력에 의해서 중국의 과학기술은 송대에 이르러 그야말로 비약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었다.
1: 네, 끝곡으로 그대 따라 가리라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인터넷으로 청취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이 가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0: 습금평 총서기가 상해시에서 시찰할 때 발표한 중요한 연설과 지시가 광범위한 간부 대중들을 경도했습니다.
1: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 가자스탄 설명회가 아스탄에서 열렸습니다.
0: 리강 총리가 캄보지아 훈만의 수상과 회담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서 시사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7월 16일 오후 습금평 국가수석이 상해 소교 호텔에서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가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세계 100년 변곡이 심각하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가자흐스탄 관계는 시련 속에서 더욱 견고해졌고 양국의 항구적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운행되면서 거대한 협력 잠재력과 넓은 발전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중국은 얼마 전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분토 과정에서 끊임없이 휘황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고 역사와 인민이 중국 공산당을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진리 추구에 대한 확고한 의지, 인민들 속에 뿌리내린 정신, 역사적 사명 감당, 발전 흐름 순응, 과감히 분투하는 용기, 자체 능력 강화 중시 등 우수한 특질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왜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비분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가자흐스탄이 현재 전면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가 미래의 차관에 내린 전략적 계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과 가자흐스탄 쌍방은 발전 전략과 정책을 긴밀히 주목하고 실무적인 협력을 꾸준히 제고하여 공동 발전을 돕고 중국과 가자흐스탄 전략적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과 가자흐스탄의 포괄적 협력을 확고히 추진하는 것은 양국과 양국 인민의 근본 리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은 무역 혁신 발전을 촉진하고 무역 구조를 최적화하며 크로스보더 전자상 거래와 봉사 무역과 같은 신업태를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광물 협력을 확대하고 중점 프로젝트의 조기 착수와 실행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호 연결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직항 노선을 늘리며 국제도로 운송 편의화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신품질 생산력 육성을 위해 중국은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등 기술을 공유하고 가자흐스탄의 디지털 조난 실현을 지원할 것입니다. 중국과 가자흐스탄 문화교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교육, 과학기술, 의료, 보건, 체육, 언론 등 분야 협력을 강화해 대를 이어온 진선 토대를 다져야 합니다. 중국은 가자흐스탄과 함께 4대 글로벌 창의를 실천하고 유엔 상해협력기구, 중국, 중앙아시아 기재 등 다자체제 내에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함께 수호할 것입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혁신 활력으로 차넘치는 상해에서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하고 중국이 습금평 주석의 현명한 용도 아래 눈부신 발전 성과를 거둔 것을 축하했습니다. 가자흐스탄은 대중국 관계를 가자흐스탄 외교의 최우선 방향으로 간주하고 중국과의 영구적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강화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자흐스탄은 습금평 주석이 제시한 양국 관계 발전에 관한 중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리행할 것입니다. 또한 가자흐스탄은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고 무역, 투자, 교통, 에너지, 농업, 디지털 경제 등 분야에 실무적 협력을 강화하며 인문 교류를 추진해 양국 관계 발전이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가자흐스탄은 습금평 주석이 제안한 4대 글로벌 창의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을 높이 찬성하고 지지하며 중국과 함께 유엔 상

0: 의 협력기구, 중국중앙아시아기재, 아시아슐레 구축회 등 다자 플랫폼에서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협력을 적극 전개하며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과 평화 안정을 함께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접견 후 양국 원수는 경제, 무효, 교통, 재정, 언론 등 분야 여러 건의 협력 문서 서명과 발표를 지켜보았습니다. 책이 정설상, 왕이, 진길령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습금평 총서기가 7월 15일 상해시를 시찰할 때 지역사회종합봉사소와 퇴직한 주민 가상을 방문하고 지역사회 당원군중 봉사소로 들어가 당원 간부, 대중과 깊이 있게 교류하면서 이민도시 이념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도시 발전을 고품질로 추진할 것과 관련한 일련의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지 간부와 대중들은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과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재반 업무를 깊이 있고 세밀하며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당 건설을 통해 기층 관리를 인솔하는 것을 견지하며 민생을 한층 더 개선하고 보상함으로써 더욱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상해 황포구 반송원로 가도의 주민 신촌 주민구에서는 1950년대 지어진 네 채의 낡은 건물이 개조와 갱신을 통해 독립된 주방과 화장실을 갖추고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여 거주 조건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지역사회를 시찰할 때 당주왕은 도시 업무를 매우 중시하며 창조적이고 살기 좋으며 아름답고 탄력적이며 문명하고 지능적인 현대화한 이민의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한편 도시의 노후 주거 단지를 개조하는 것이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주민 엄지헌은 노후 주거 단지 개조는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감명 깊게 말했습니다. 과거 이 아파트 단지는 매우 낡았고 화장실과 주방이 모두 공용이었습니다. 지금은 개조를 통해 집 구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전과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퇴직한 70대 중반의 사람인데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당과 국가에 감사드립니다. 퇴직한 주민 주공리의 집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거주 상황을 꼼꼼히 살피면서 그녀가 퇴직 생활을 잘 배치하고 가정 건설을 도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주공리는 집 입구에서 총서기를 마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는 저와 악수를 나눴고 저는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는 작은 가지 하나, 잎 하나에 모두 정이 있다면서 백성들의 생활은 가정 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총서기가 이렇게 백성들을 걱정해 주시고 국가의 좋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생활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역사회는 도시관리체계의 기본 단위입니다. 지역사회종합봉사소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세심한 노력으로 아파트 단지의 관리 및 편의 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사회 당원군중봉사센터에서 총서기는 당건설의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 당조직의 지도 아래 주민위원회, 입주자 대표회의, 부동산, 봉사기업의 조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완전한 지역사회와 편리한 생활권을 구축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실질적인 일을 하며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신촌주민구 당총지석이 장물은 총석의 말을 듣고 큰 기발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기층 일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하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시민신촌 개조 프로젝트 건설팀 당지부서기 양희림은 개조 프로젝트 건설자로서 우리는 계속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주한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인민도시 이념을 구현하고 주민에게 좋은 봉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보안, 청소, 녹지 보호, 유지 보수 등 여러 측면에서 주민들의 생각을 요해하고 주민들의 긴급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욱 살기 좋은 거주지를 건설하는 대로의 향상을 실현함으로써 주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도시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고품질의 도시 갱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의 도시 이념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민중들에게 필요한 것을 묻고 민중들에게 대책을 물으며 민중들에게 효율을 물으면서 도시 갱신의 재반 업무를 깊이 있고 세심하게 수행하여 주민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절한 당부는 계속 고품질의 도시 경신을 추진하는 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상해시 황포구 당위원회석이 서해려는 다음 단계는 총석의 이번 시찰과 조사연구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치자권을 지속적으로 수립 실천하면서 민생의 작은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최대 업적으로 삼아 로후 주민구 개조를 더욱 잘 추진할 것입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주택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며 주택 수리 및 일괄 개조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전체 환경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상해시 주택관리국 부국장 랭옥경은 시종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올바른 지적권을 확립하며 주민들의 긴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낡은 주택 개조를 가속화하고 도심촌 개조를 위한 새 계획을 세우며 다층적인 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완비화하고 당 건설을 심함으로써 부동산 관리를 이끌고 세밀한 갱신과 장기적인 관리로 주민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0: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 가자스탄 설명회가 아스타나에 열렸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은 전면적이면서도 개통적으로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의 최신 성과를 반영하여 국제사회가 중국식 현대화를 이해하고 당대 중국을 이해하는 데 권위적인 독본을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과 가자스탄은 현대화 길의 동행자입니다. 양국이 습금평 주석의 중요한 조작을 둘러싸고 국정 운영 경험과 교류를 깊이 전개하는 것은 중국과 가자스탄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1: 국무원 리강 총리가 16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2026년 세계인공지능 대회 참석차 업무차로 중국을 방문한 캄보지아 훈만의 수상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과 캄보지아가 공동 발전에 좋은 동반자로 굳건한 우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얼마 전 중국을 방문한 훈센 주석과 회담을 갖고 일련의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번에 수상과 만나 전략적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은 항상 캄보지아와의 관계를 주변 외교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캄보지아와의 굳건한 상호 지원과 긴밀한 단결 협력을 통해 신시대 전천후적 중국 캄보지아 운명 공동체 건설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길 원합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이 캄보지아와 함께 다이아몬드 육각 협력과 공업 발전 회랑, 어미 회랑 건설 등을 심화하고 기반 시설, 무역, 신에너지,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 분야에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더 많은 실력 있는 중국 기업들이 캄보지아에 투자하는 것을 지시합니다. 쌍방은 교육, 문화, 미디어 등 인문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 사회 리해와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손잡고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의 온상을 제거함으로써 양국 이민의 안전을 더욱 잘 보장해야 합니다. 올해 들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여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과 캄보지아는 입장 조류를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리익을 수호하며 다자간 무역 체제와 국제 공평 정의를 함께 수호해야 합니다. 훈만의 수상은 캄보지아와 중국의 전통적인 우정은 깊다면서 중국은 캄보지아가 가장 신뢰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이자 굳건한 친구라고 밝혔습니다. 캄보지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역, 투자, 기반시설 건설, 신에너지, 상호연결, 인문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온라인 도박과 통신사기 범죄를 타격하는 안전지법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협력을 심함으로써 양국의 신시대 전천후 운명 공동체 건설에서 더 많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합니다. 오성룡이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0: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인솔해 조선을 공식 친선 방문한

0: 쪽으로 강화되고 교류 협력이 시대에 발맞춰 발전했으며 전략적 협력이 날로 심화됐습니다. 이는 대를 이어 전해지고 운명을 함께하며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는 종족 관계의 선명한 특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중국은 조선과 함께 습근평 총서기와 김정은 총비서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확고히 이행하고 종족 우호 협력 호조 조약 체결 65주년을 함께 성대 기념하는 기회를 계기로 우산 전통을 고행하고 중조 관계의 전진 방향을 확고히 파악할 것입니다. 교류와 상호 학습을 심화하고 양국 인민의 복지와 친선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며 시대의 책임을 보여주고 함께 손잡고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을 촉진할 것입니다. 박태성 내각 총리는 조중 우호 협력 호조 조약은 체결된 후 65년 동안 조중 관계와 양국의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교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조약의 중대한 전략적 의미와 조중 친선의 강력한 생명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은 김정은 총비서와 습근평 총서기가 도달한 중요한 공감대를 따르고 조약 정신을 계속 고행하며 사회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조중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조중 친선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나갈 것입니다. 조선 측은 중조 친선을 노래하는 명곡들을 공연했습니다. 왕동봉이 행사에 참석했고 중조 량측 약 200명이 참가했습니다.
1: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하남성 신양시와 서장 자치구 낙취시는 학습, 조사, 시정을 일체화하여 추진하고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자각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학습 교양의 성과를 현장에서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하남성 신양시는 방문조사, 조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인민들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일부 주거지역, 공원 등 공공장소의 체육기구 로후화, 운동지도 부족, 과학적 보호상식, 미비 등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대응하여서 신양시는 체육 부문이 주관하고 관할군의 가도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시 약 3,000여 점의 체육기구 사용 상태를 전수 점검한 후 로후화되거나 손상된 시설을 신속히 수리 교체하고 일상적인 수리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현지 대학의 체육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체육 지도자 팀을 구성하고 농촌과 주거지에 심입해 체육 단련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김정희였습니다.

오늘은 극단적인 한국 주식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감정 쪽 투자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15일 개장 시 상승폭이 7%로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이는 코스피 200지수 선물액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한국증권거래소가 일시 정지 조치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한국증권거래소는 36차례 일시 거래 정지 조치를 시작했고 코스피 폭락으로 인해 7차례 스킵 브레이크가 발동됐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한때 기술적 약세 장에 진입했고 14일 전 거래일 스킵 브레이크 이후 심도 외의 반전 매수세가 나타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기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한국 주식시장의 극단적인 흐름 뒤에는 감정적 투자가 가져오는 막대한 위험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때 주식시장은 경제 펀더멘털의 지지를 훨씬 초과하고 신뢰가 흔들리면 폭락이 뒤따릅니다. 한국 정부는 전 국민이 주목하는 산업인 반도체 기업을 미래 한국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 기업 투자, 자본시장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점차적으로 반도체 및 신흥 기술

0: 산업의 발전 경로를 전국적으로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총 투자에 1361조 원에 달하는 고가급 3대 슈퍼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물리인공지능 및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종점을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그룹도 총 약 4,755조 원의 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하여 한국이 글로벌 AI 산업 중심지로 발전하는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전략은 빠르게 자본시장의 공명을 불러일으켰고 따라서 한국 국민들의 부의 배분 방식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국 서울의 증권사, 오피스빌 등 식당, 대학 캠퍼스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가 바로 주식이었습니다. 심지어 계좌를 개설했습니까? 라는 말이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거의 새로운 인사말로 됐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면 많은 한국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코스피 동향을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금융감독원 등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5개월 동안 한국의 연금저축 보험 해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2.7% 증가했고 펀드 환매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6.1% 급증했습니다. 원래연금과 장기투자에 사용되던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류입됐습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은 상반기에 연간 가계대출의 85% 이상을 소진했습니다. 그중 신용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민들의 돈을 빌려 주식 투자였습니다. 13일 증권사들이 내놓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전망치는 락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영업 이익률이 당초 예상보다 약간 낮을 것이라는 전망만으로 패닉 매도에 빠졌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증시가 루려 없는 공황, 투기, 도박시장으로 전락했다. 레버리지 상품이 변동을 너무 키웠다. 환율도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무너졌다 등 댓글로 빠르게 도배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일부 한국 투자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환상적인 여름을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후 어떤 투자자는 자신이 모든 저축을 투자했지만 최근 연속 폭락 후 이미 매도가 완료되어 다음 주 집세조차 마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끊임없이 주식시장에 투사됩니다. 13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69.01포인트 8.96% 떨어진 6,806.9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14일 코스피는 장중 한때 5% 이상 하락했으나 이후 정부의 시장 구제 기대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하여 결국 0.73% 상승 마감하며 깊은 V 반전을 연출했습니다. 짧은 두 거래일 만에 공황 매도에서 빠른 반등으로 시장 심리가 거의 완전한 순환을 겪었습니다. 분석가들은 놓치면 뒤처진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심리가 될 때 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감정 기대, 레버리지 자금의 공동 추진에 더 많이 좌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론은 기술 투자 열풍 속에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자본 축제가 투자를 지지 않는 생존 게임으로 만들고 있는지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시장의 지속적인 극심한 변동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국 규제 당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연이어 회를 열고 투자 레버리지 위험 및 대응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규제 당국이 증거금 요구 사항을 높이고 레버리지 배수를 조정하며 제품의 과도한 변동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연구함으로써 시장 변동에 미치는 레버리지 거래의 확대 효과를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한국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조치들이 위험 자체를 제거하기보다는 위험 해소를 지연시키는 것이 더 가깝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감독원 원장 리찬진은 관련 문제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조선일보는 이제 규제 당국이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관련 레버리지 상품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 중단하거나 상장 폐지할 경우 시장 충격을 일으켜 투자자들에게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단일 주식 거래형이나 개방형 지수 펀드는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 법규를 추진하고 휴중한 후 출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경우 정부의 규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AI와 반도체는 여전히 미래에 매우 큰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전략 산업입니다. 하지만 정책 지원, 산업 자본 및 주민 재산 배분이 동시에 단일 분야에 집중될 때 시장의 기대는 계속 확대되어 극단적인 시장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앞으로 진정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투자자들을 교육하고 지도하여 투자자들이 산업 가치와 경제 기본면으로 돌아가도록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단적인 한국 주식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감정적 투자 위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주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유동하는 모래를 잠재우는 생태 장벽을 구축한 내몽골 적봉시 옥류득이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추석 시간에는 에티오피아 농업직업교육의 실기훈련 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 중국 교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4부 천자만왕의 봄날 통일 전선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료캅이 같은 풍속을 따르고 구조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다는 2019년 9월 27일 습근병 총서기가 전국 민족단결 진보 표창대회 연설에서 인용한 전고로 한소 왕길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료캅은 천지와 사방을 의미합니다. 료캅이 같은 풍속을 따르고 구조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다는 천하의 풍속과 교화가 같고 정종이 일관되게 관철된다는 뜻입니다. 진나라 통일 이래 우리나라 역대 왕조들은 모두가 여러 민족이 함께 역사를 창조한 것이고 민족의 융합은 시종 큰 추세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민족 융합에 큰 공헌을 한 동한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바로 30여 년 동안 소역을 지키며 활동한 반초입니다. 반초는 붓을 던지고 정군하여 도고를 따라 북흉노를 충격했으며 후에 소역의 사신으로 파견됐습니다. 한장제가 즉위한 후 반초가 소역에서 고립될까 걱정되어 그를 소환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당시 반초의 일행이 우전국이라는 왕국을 지날 때 왕후 이하 모두가 목놓아 울며 반초를 만류했습니다. 그들은 한나라 사신을 부모처럼 믿고 의지하는데 이렇게 떠나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나라 사신에게 의지하는 것은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잡고 놓지 않았기에 반초가 탄 말은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종의 큰 감동을 받은 반초는 우전국 국민들이 자신을 만류하려는 간절함을 보면서 또 장건처럼 소역에서 공을 세우겠다고 했던 자신의 큰 뜻을 생각하고 마음을 바꿔 소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반초는 30여 년 동안 소역에서 활동하며 흉노의 오른팔을 자른다는 한 왕조의 정책을 꾸준히 관찰했습니다. 반초는 다수 세력을 적극 포섭하여 흉노 세력을 분열 와해시킴으로써 소역 여러 민족의 중원 복귀에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초는 민족 단결 정신의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5: 방금 양무 교수님의 해석이 아주 멋졌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통일 전선을 견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일 전선을 견지해야만 대단결과 대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습근병 총서기는 인심의 향배와 역량 대비는 당과 인민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수차 강조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인심은 가장 큰 정치이며 통일전선은

0: 인심을 모으고 역량을 집결시키는 강력한 법보이고 대통일 전선 업무 구도를 완비화하고 대단결 대연합을 견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통일 전선의 본질적인 요구는 바로 대단결 대연합입니다. 그리고 가장 광범위한 통일 전선을 구축하고 단결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으는 것은 통일 전선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장애를 뚫고 해외에서 귀국한 후 조국에 헌신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담배 종이에 쓰여진 구원 요청 편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 종이에 편지를 썼을까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과학자 전학삼입니다. 전학삼은 세계 정상급 과학자로서 세종국 창건 이후 결연히 귀국하다가 미국 당국에 체포되고 구금되고 연금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5년을 지냈습니다. 1955년 6월에 전학삼은 드디어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바로 담배 종이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의 부인 장영이 왼손으로 어린이 필체를 흉내내 편지 봉투에 써서 우편으로 붙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에 억류된 지 이미 5년입니다. 단 하루도, 한 시도, 한 순간도 귀국하여 위대한 건설에 참가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편지는 우여곡절 끝에 주울레의 사무실로 전달되었습니다. 주총리의 조율 끝에 전학삼은 마침내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949년부터 1957년까지 전학삼, 등가선, 주광아, 활화경을 비롯해 잇따라 귀국한 과학자, 학자, 류학생은 2,500여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적극적인 통일전선 사업과 량호한 통일전선 정책으로 동지를 틀어 봉황을 유치하는 효과를 발휘하며 이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둘째, 통일전선을 견지해야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지금부터 중국 공산당의 중심 과업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정중하게 선언했습니다.
1: 병어근인 습근팽이 저하는 전고 제4부 전자만흥의 법날 통일전선편 네 번째 부분 번여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종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종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류동하는 모래를 잠재우는 생태 장벽을 구축한 내몽골 족봉시 옥류득이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북공정은 중국 생태문명 건설의 상징적 프로젝트입니다. 48년 동안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건설자들이 끊임없이 분투하여 황막이 녹지로 황원이 삼림으로 변하는 생태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2023년 6월 6일 삼북공정 공략전을 잘 수행하라는 동원령이 발령되었습니다. 3년 동안 각 부문과 삼북지역은 삼북정신을 계승하고 발량하며 산, 물, 숲, 호수, 풀, 모래의 일체화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견지해왔습니다. 그리고 3대 상징적 전역에서 2억무 이상의 건설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푸른 숲이 끊임없이 뻗어나가고 확장되면서 조국 북부 변강의 만리 녹색 장벽이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족봉시 옥류득이에서는 사막을 관통하는 도로들이 기복을 이루며 갈래갈래 뻗어있습니다. 아시안 수무 울란아우두 가차는 호르친 사막 서쪽 끝자락에 자리합니다. 48세의 목민 문승은 자기 집 마당에 서서 먼 곳의 푸르름을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주변이 온통 모래 언덕이어서 봄철에 거센 바람이 불면 하늘이 온통 누렇게 물들고 모래가 입과 눈으로 날아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묘목을 심어 겨우 싹을 틔우면 곧바로 바람과 모래에 묻혀버렸습니다. 목축민들은 할 수 없이 성긴 처원을 쫓아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고 가축은 갈수록 야위고 풀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족봉시에서 사막화 면적이 가장 크고 관리 난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옥류득이 관할구역 내에 667만 모의 모래땅으로 하여 14만 명의 농목민의 생산과 생활은 한때 모래바람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승은 우리도 모래와 싸워보려고 무척 애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10살 남짓한 나이에 땅을 파고 보드를 꽂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큰 바람 한번 불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광활한 사막을 마주하여 여러 세대를 거친 사막화 관리 종사자들은 끝내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사막을 다스리려면 먼저 귀를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를 건설하여 사막 구역을 분할하고 구역별로 관리함으로써 파편화된 난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1995년 현지에서는 첫 번째 사막 관통 도로인 우금선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동하는 모래가 도로를 덮치지 못하도록 문승은 동료들과 함께 삽을 메고 부드러운 모래 위에 도랑을 파고 풀을 깔았으며 메터 단위로 초격자를 만들어 유동하는 모래를 단단히 고착시켰습니다. 낮에는 강한 햇볕에 피부가 벗겨지고 밤에는 흩날리는 모래에 잠을 깨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문승과 동료들은 길이 뚫리면 다음 세대가 이런 고초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1997년 우금선이 전면 개통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막 관통도로는 하나둘씩 더 늘었습니다. 그때 젊은이는 이제 기술에 능한 노련한 일꾼으로 되었습니다. 불도저와 식목기계가 우르르 사막으로 진입하면서 예전엔 수십 명이 한 달 걸려야 할 작업을 지금은 기계로 열흘 남짓하면 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류득이 림서국 온도소 보국장은 도로가 닿는 곳이면 모두 불으름이 펼쳐진다고 말합니다. 사막 관통 도로는 단순한 교통 통로가 아니라 류동하는 모래를 가두는 생태 장벽이기도 합니다. 현재 옥류득이는 사막 관통 도로 18개 로선이 완공되고 총 길이가 531km에 달해 7행 11종 사막관리 도로망을 형성함으로써 365만 5천 무의 사막관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편 식생피복률이 5% 미만에서 40%로 상승했습니다. 온도소 부국장은 올해 사막관통도로 2개 로선을 신설하여 6만 부의 사막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호르친 사막 선멸전이 옥류드기에서 전면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속였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3: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2: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3: 그렇지.
2: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3: 그게...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에티오피아 농업 직업 교육의 실기 훈련 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 중국 교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홀레타 공과대학의 실험실에서 중국 교원 마옥첩이 왼손에 치아 핀셋을 들고 오른손에 바늘 집게를 들고 피부 모델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동물 외과 수술 봉합 기법을 집중적으로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10여 명의 학생들이 둘러서서 선생님의 손동작을 주시하면서 다양한 봉합 기술에 대한 설명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시연을 본 후 학생들은 서둘러 모델에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습 수업은 이 학교가 리론 설명에서 실천 기술 훈련으로 전환한 생생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 교원들이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22세의 레미 아벨라는 이번 수업에 참가한 학생 중 한 명으로서 이런 훈련이 새롭고 실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리론만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선생님이 직접 조작을 지도해 주셔서 추상적인 지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에티오피아에 지원한 농업직업교육제 3기 기술지원 프로젝트의 한 축소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농업직업교육교원을 파견하여 에티오피아의 고품질 농업기술 보급 인원을 양성하고 적합한 농업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농업 생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젝트 조정자 팽대구는 우리는 채소, 원예축산, 다급류 수의사, 농기계 등 15개 전공을 포함하여 총 89명의 전문가를 파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교원들은 홀레타 공과대학을 포함한 현지 6개 직업학교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교육활동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마옥첩은 호남생물 전기기계직업기술학원이 수의교원입니다. 2024년 11월에 그는 에티오피아 홀레타 공과대학에 부임하여 주로 교육과 실습시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옥첩은 학생들은 모형에서 연습할 기회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면서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수업이 끝난 후에도 실험실에 남아 계속 연습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는 이전에 인조 피부 모형이 없어서 학생들은 스펀지에서 봉함, 매듭 짓기 등 기술을 연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조류를 하에 호남생물전기기계직업기술학원은 홀레타 공과대학의 외과 봉합 연습 피부 모델을 기증했습니다. 이런 실용성이 강한 교구는 현지 교원과 학생들에게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에티오피아 농업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아벨라와 그의 학생들에게 이러한 실천활동은 동물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핵심수의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홀레타 공과대학 물루가타 아벨라 교장은 이런 기술은 학생들의 직업 경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최신 실용 기술을 제공하고 현대 기술과 공예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현지 교원들과도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지역 사회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옥첩은 호남성 익양직업기술학원의 곽결평 교원과 함께 혁신 연구팀을 구성하여 설비 조정, 종란 구매, 현장 소독으로부터 부하 매개변수의 조절, 발육과 관측,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도록 도끼까지 병아리의 전 과정 부하 기술을 성공적으로 현지에서 실현했습니다. 따라서 홀레타 공과대학 부하 기지에서 병아리 부하률이 82%에 도달하여 학교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외 지원 교육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마옥첩과 곽결평은 홀레타 공과대학에서 10여 명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계란 사육과 수조 부화 기술 관련 기술 양성을 진행하고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2: 나는 한 방울의 모류입니다.

0: 밖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차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승버드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슨과 진행의 최월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라디오의 세상" 정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식당에 노련한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음식엔 늘 칭찬이 따랐죠. 어느 날 그가

새로 들인 보조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재료도 조리법도 시간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왜 오늘은 맛이 없지? 내 요리사는 직접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다만 소금 한 줌이 빠져 있었습니다. 보조에게 물어보니 너무 조금이라 별 차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내 요리사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소금이 빠지면 모든 재료의 맛이 죽는다. 네, 소금은 가장 작습니다. 가장 눈에 띄지 않죠. 그러나 그 작은 소금이 빠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가장 작아 보이는 한 사람의 마음, 한마디 말, 한 번의 손길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인생에 소금이 되고 있나요?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당 건설로 향촌 진흥을 이끌고 있는 길림성 훈촌시 양포만족향 동아라촌 당지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립추지지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하여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인구 발전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출산율의 회복을 저해하는 이런 각종 장애를 해소하려면 가정의 출산 의지와 사회 출산 목표가 점차 일치해질 것이 필요되며, 이를 위해서는 인구 사업에서 리익 선도를 더욱 중요시하고 경료 강도를 높이고 지원 정책과 조치의 실질적인 가치를 높이는 반면에 출산, 양육, 교육의 직접 원가를 효과적으로 낮춰 그들의 군심 걱정을 덜어줘야 합니다. 또한 인구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요구와 발전 과정이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요구 사이에 목표와 수단이 모두 일치한 상호 촉진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인구 발전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원하도록 추진하려면 다 방면으로부터 착수하고 제재 및 기재의 혁신과 개혁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전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핵심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우선 인적 자원에 대한 개발 및 이용 강도를 높이고 인구의 종합자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인구 보너스를 계속하여 창출하고 인재 보너스를 새롭게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의 건강 수준과 교육 수준, 근로자의 취업 기능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출산율을 보다 지속 가능한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도록 촉진하여 인구 규모의 안정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출산 지원 정책 체계와 경료 기재를 보완하고 출산 양육과 교육 원가를 낮추며 출산 의지를 향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인구 유동의 객관적인 법칙을 파악하여 기본 공공서비스와 기타 관련 공공서비스가 인구에 따라 유동하고 돈도 인구에 따라 유동하는 것을 추진하여 도농 간, 지역 간의 인구의 합리적인 집거와 질세는 유동을 촉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부양받을 수 있고 할 일이 있으며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실시하는 과정에 기본 양로 보험 제도를 완비하고 양로 사업과 양로 산업 정책 기재를 보완하는 것과 법정 정년 퇴직 연령을 점진식으로 연장하는 개혁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한 것을 결부시켜 노인 사회 보험의 보장 수준과 보급 수준, 양로 간호의 만족도와 노동 참여율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계층과 생명 주기를 포괄하는 인구 서비스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모든 계층과 생명 주기를 포괄하는 인구 서비스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라고 제기했습니다. 연령 구조는 인구 특징이 중요한 구현의 하나로서 인구의 연령 단계 및 그 사이의 관계를 하나의 인구 메아리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매 연령대 인구의 수량과 질적 특징을 모두 이전의 인구 특징의 메아리라고 본다면 이는 자체 상황과 인구의 정체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연령대 인구 특징의 결과이기도 하기에 나아가 이후 연령대 인구의 특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역사상의 출산 고봉기는 보통 20년이 지나면 노동력이 풍부한 인구 구조를 형성하고 40년이 더 지나면 이 근로자들이 정년 퇴직 연령에 점차 접어들면서 노령화

0: 수준을 가속화하며 로년 부양비 또한 필연코 높아지게 됩니다. 로령화, 소자화에 대응하는 것을 중점으로 인구 발전 전략을 보완하고 모든 계층과 생명 주기를 포괄한 인구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인구 미아리 현상과 그 가운데 고현되고 있는 인구 발전의 규칙성에 대비하여 내린 종세에 따라 요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중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정책적 내포가 구현되었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소망과 수요는 전체 인민이 모두 바라는 것이지만 맨 연령 단계 인구는 또 별도의 민생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보육시설, 학생들에게는 교육시설, 근로자들에게는 일자리, 환자들에게는 의료시설, 노인들에게는 양로시설, 소민들에게는 주거시설, 약자들에게는 구제시설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은 연령 특징을 나타내는 민생 보장에 속합니다. 둘째, 매 연령 단계 사이는 서로 연결되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인구 발전 전략을 실시하고 인구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민생 분야 보장 개선과 인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는 것은 효과가 같고 상호 보완하는 임무와 요구입니다. 인구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인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에서 체계적인 관념을 가지고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도모해야 하며 범인 구간을 수립하고 모든 계층과 생명 주기를 포괄하는 데 착안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혼인, 출산, 양육, 교육, 취업, 병치료, 주택, 양로 등으로부터 전방위적으로 건설을 추진하여 인구의 고품질 발전과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과 전체민의 공동 부유를 협동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출산 친화형 사회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출산 친화형 사회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인구 발전의 새로운 형세에 부응하고 로령화, 소자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노력을 통하여 적정한 출산 수준과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출산율을 보다 지속 가능한 인구 발전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도록 촉진하는 것은 실현하지 못할 임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략적 목표를 추진하고 실현하려면 분초를 다투는 긴박감을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적시에 관련 정책을 내와야 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역사적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도록 공을 들이고 장기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에 직면할 때면 주민들은 어디로 발길을 옮겨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 연변각급 사회치안종합관리중심은 대중들이 생활에서 봉착한 곤란을 빠른 시간에 해결해 주기 위하여 맞춤형 봉사로 분쟁 조정에 종착역 역할을 여실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5년째 그런 이 대금 문제, 여기서는 꼭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연결시 종합관리중심을 찾은 한 고속강 도매업체 관리사의 목소리에는 오랜 억울함과 함께 간절한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미수금은 이미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커졌습니다. 연결시 종합관리중심은 신속히 상황을 파악한 후 즉시 경험이 많은 조정원을 파견하고 사법구, 시장감독관리구, 가도, 지역사회 등 여러 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분쟁의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수차례 걸친 공동조정 끝에 마침내 양측이 모두 납득하는 할부 계획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로하여 해당 기업은 5년간의 짐을 드디어 부리우게 되었고 자금난도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네, 종합관리중심은 서로 다른 언어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오해와 불편함에도 주의를 기울여 한어와 조선어 이중언어 봉사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연결시 3급 종합관리중심 표준화 체계 건설에서 마을마다 설치된 민족 단결 조정실은 여러 민족 대중들이 더 따뜻하게 소통하고 거리를 좁혀가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네, 도문시 종합관리중심에 들어서면 500평방미터의 넓고 쾌적한 공간에 8개 기능별 창구가 차례로 자리 잡아 주민들을 편리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여러 곳을 찾아다녀야 했는데 번거로움을 덜었습니다. 네, 집안 루소 문제를 막 해결한 송 여사는 이곳의 빠르고 효율적인 봉사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지난해 도문시에서는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종합관리중심을 200평방미터에서 500평방미터로 확장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한 곳에서 신소 접수와 처리, 분쟁 조정, 법률 원조, 노동 중재, 소송 봉사 등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체계적인 배치와 따뜻한 배려가 숨쉬는 이 공간의 배후에는 연변조선족 자치주에서 오랫동안 종합관리중심 규범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노력이 스며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연변에서는 종합관리중심 규범화 건설을 알심들여 추진하고 분쟁 조정과 사회치안 위험 예방 통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분쟁 조정 자원 통합, 역량 집결, 방식 융합, 업무 결합을 통해 흩어진 요소를 한데 모아 대중들의 다양한 요구에 원스톱 접수, 일괄 조정, 전과정 해결의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이 체계는 변강 민족 지역의 개혁 발전과 전반 국면 안정을 수호하고 여러 민족 대중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개별 대응에서 체계적인 협업으로의 국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변 자치소 내 형급 종합관리 중심에서는 상주 플러스, 순차 상주 플러스, 호출 즉시 출동 기세가 상시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 공안, 사법, 신소,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등 부문에서 100% 상주하고 민정, 농업농촌, 여성연합회, 법학회 등 16개 주요 부문과 군중단체 조직에서 순차적으로 상주하며 인민조정조직, 심리봉사기구 등 8개 사회조직에서는 호출 즉시 출동으로 다부문 연동, 우세보완, 협동작전의 새로운 기층분쟁조정 국면이 조성되었습니다. 네, 소송까지 갈 줄 알았는데 반년 넘게 체불된 대금이 마침내 해결되었습니다. 강제집행 효력을 가진 법률 문서까지

지 받게 되다니 훨씬 더 마음이 놓입니다. 네, 도나시 종합관리중심 조정실에서 경영업자 리모가 사법 확인을 받은 판정서를 손에 꽉 쥐고 감격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이 사건은 한 슈퍼마켓에서 1,250만 원의 대금을 반년 이상 체불하면서 60여 개 점포 상인들을 애태운 분쟁이었습니다. 도나시 종합관리중심에서는 중대분쟁 협동처리 기제를 가동하고 사법국 소송전 조정팀, 법원 사정 조정팀 등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 실무자를 구성하여 인민조정 플러스 사법 확인 신속처리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네, 조정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슈퍼마켓 측에서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지연을 요구했고 상인은 즉시 전액 반환을 고수했습니다. 예, 실무조에서는 개별 소통 플러스 집중 협상 방식을 병행하면서 가구별 상인들의 요구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상인 대표 선출에 협조했으며 슈퍼마켓 측에서는 법적 책임과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양측은 기한 내 상환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전통적인 소송 방식과 비교했을 때 이 같은 협업 방식은 상인들에게 최소 6개월의 소송 기간과 10만 원 이상의 소송 비용을 절약해 주었으며 저비용, 고능률, 이행 보장이라는 분쟁 해결 목표를 실현하는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다음 문제 해결의 경유지에서 최종 해결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몇 년째 짊어지고 살았던 고민이 반나절 만에 해결됐어요. 영종시 종합관리중심에서 고모가 사업일꾼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네, 고모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가옥 철거 이수 과정에서 가옥 소유증의 이름이 한 글자 차이인데다 유언장이 없어 등록명 변경이 수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영종시 종합관리중심에서는 긴급사건 신속처리 기제를 가동하고 공안 호적부문, 부동산, 세무, 공증처 등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아 현장 합동회의를 진행해 반나절 만에 몇 년째 지체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처럼 종합관리봉사 중심에서 어려운 문제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세 가지 실질적인 정책에 있습니다. 접수된 문제의 경유지가 아닌 최종 해결처로 삼고 온라인 감독 처리로 책임 떠넘기기를 차단하며 대리 업무 처리 철저한 추적 관리로 봉사의 온정을 담는 것입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라는 전통적 인식으로 인해 가정과 혼인 분쟁은 일부러 표출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더 큰 갈등의 씨앗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각 현시에서는 온돌대화, 정원 상담 등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공안기관에서는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경고서를 발부하고 인신안전보호령 신청을 협조하며 담당 경찰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경고하고 여성연합회에서는 당사자들에게 상담과 교양의 손길을 내밉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종합처리중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도합 24차례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8건의 가정폭력 경고서를 발부하여 피해자를 보호했으며 36건의 결혼 가정의 갈등을 원만히 풀어왔습니다. 네, 다음 오프라인 방문에서 온라인 해결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네, 연변에서는 전문 인력을 가장 필요한 현장 일선으로 파견하며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네, 전주에서 189명의 기관 사업단의 책임자와 3만 명의 당원을 일선에 배치했으며 기층관리 전문 사업일꾼, 경찰과 보조경찰, 격자원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실무조 1240개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1595개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6,150명의 인민조정원을 선발하여 배치했으며 평안 메이탄 페달은 평안 환경미화원 267개 자원봉사팀을 구성하여 사회관리 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튼튼하게 엮어가고 있습니다. 네, 각 현시에서는 잇따라 온라인 스마트 플랫폼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집을 나서지 않고도 한 번의 클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령정시 리원카드에서는 온라인 스마트 관리 봉사 플랫폼 리원 심부름꾼이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을 해랑강 2역 플랫폼과 유기석으로 결합하여 사회 정세와 민의를 단계별로 분석하며 처리가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가도 호출, 부문 출동 기재로 스마트 처리, 폐쇄형 순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네, 리원 가도 종합 처리 중심이 실제적 운영을 시작한 후 리원 심부름꾼 플랫폼은 도합 750여 건의 열선 전화를 접수하고 989건의 민생 사건을 수집했으며 107건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네, 이처럼 자치소 각급 종합처리 중심의 분쟁 조정과 해결을 위한 따뜻한 노력은 주민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분쟁은 줄어들고 위험 요소는 제거되고 사건 발생은 감소하는 긍정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자치소 여러 민족 대중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 안정감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연맹 각급 종합처리 중심에서는 종합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을 주선으로 인민의 기대를 마음에 새기며 마음을 다해 갈등의 실질적 해결을 추진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안연변, 법치연변을 건설하고 대중의 안정된 삶과 사회 조화로운 질서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가게 됩니다.

지구상에는 약 천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죠? 동네 골목에서 이웃의 사소한 고민에도 귀 기울여주는 사람. 마을의 변화를 위해 먼저 나서는 지부. 한 사람의 진심이 이웃을 움직이고 하나의 당 조직이 마을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부터 우수공산당원과 우수당사업 종사자 선진기층 당조직 특집 평범하지만 특별한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따뜻한 공동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길림성 훈촌시 양포만족향 동아라촌 당지부의 향촌 진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훈촌 동아라촌에서 직접 재배한 입살로 밥을 지으면 알갱이가 투명하고 입안 가득 퍼지는 찰진 식감과 함께 달콤한 여운이 오래도록 남아요. 길림성 훈촌시 양포만족향 동아라촌 영강청년의 집 당단합작실에서 촌 당지부석이 오립강이 서부교육 자원봉사자와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연스럽고 열정적으로 고향 농산물을 소개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라는 만족으로 고개를 뜻하며 동아라는 곧 동쪽 고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만족 마을은 중국과 러시아 평경선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때는 단일한 사업구조와 락구한 기초시설로 인해 촌민들 스스로 가난한 마을이라고 자조하곤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앞에 당지부는 낭비를 삼가고 대규모 철거와 재건을 자제하며 한 가지씩 실속 있는 일부터 추진하자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당 건설을 최우선으로 산업을 번영시키며 여러 민족 대중들을 단결시키고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자는 목표 아래 촌민들을 이끌고 가난한 마을이라는 고개를 힘차게 넘어 아름다운 마을로 탈바꿈시키는 데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네, 과거의 동아라촌은 비만 오면 온통 진흙탕, 개인 날이면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장가를 못 가더라도 장화는 꼭 사야 한다는 촌민들의 우스갯소리, 이면에는 변화를 향한 간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마을 도로를 닦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하나 둘 기초시설 전반으로 이어졌습니다. 촌 당지부는 인민을 위한 봉사를 구체적인 과제 목록으로 전환하며 실천에 나섰습니다. 몇 년간 9.6km의 콘크리트 도로가 집집마다 연결되고 3.6km의 배수로가 원활해졌으며 12km의 담장과 울타리가 가지런히 정비되었습니다. 298가구의 주택은 회색 지붕과 하얀색 벽으로 단장되었고 197만을 투입해 실내 화장실이 대부분 보급됐습니다. 1만 1,400m의 하수관망이 깔리고 24시간 안정적인 수도 공급이 농가까지 닿았습니다. 한때 방치되었던 큰 웅댕이는 환한 조명과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문화광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네, 촌민 관례부는 만나는 사람마다 싱글벙글입니다. 멀리서 온 친척들도 우리 마을을 보고는 관광지에 온 줄 알았다며 놀라더라고요. 장화가 필수였던 마을이 이제는 피가 내려도 신발에 흙이 묻지 않는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동아라촌 당지부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촌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줬습니다.

이 겉모습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전민들의 삶이 진정 나아지려면 그 자부심을 받쳐줄 든든한 산업이 뒤따라야 합니다. 당지부는 토지교환 3단계 사업법과 3대 리스트 제도를 과감히 도입해 토지가 투명하게 유통되도록 했고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나 고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했습니다. 공간이 확보되자 발전 동력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순환 료과식 공장형 고밀도 양어 프로젝트 현장에 들어서면 공장 건물이 우뚝 서사 있고 연어 양식과 번식이 멀지 않아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극목 돼지 사육기지와 흠풍목업 연변소 사육기지는 이미 지능화 가동에 들어갔으며 스마트 온실 남새 기지 등 프로젝트도 잇따라 건설 중입니다. 이처럼 현대화 농업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마을에 자리 잡으면서 2025년 촌집단 경제 수입은 110만 원을 돌파하고 주민 인당 가처분 소득은 3만 4,600원에 달했습니다. 산업이 번영하자 인기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타지에서 일하던 젊은이들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절강성, 광동성, 강소성 등 남방에서 온 철새들도 이곳에 틀을 잡고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귀향 창업 청년 오리파는 몇 년간 타지에서 일하다 작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숯불구이 가게를 열었고 마을 주민 5명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감에 져서 말했습니다. 네, 당지부가 발판을 마련해줘서 고향에 돌아와 장사하는데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2024년 8월 6개 성의 9개 지역에서 온 서부계 자원봉사자 9명을 태운 버스가 동아라촌에 도착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합류는 당지부의 한층도 확신을 안겼습니다. 향촌진흥의 길에 놓인 고개는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야 하는 것이며 인재를 잘 넘기고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촌당지부는 촌주재 병강수호 간부 장부가 영강청년의 집 봉사 거점을 조성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영강정 월월행 지원기금과 영강교실 당원 학업 지원 일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전면적 가구 방문 플러스 동대적 관리 방식으로 모든 가구의 수요를 꼼꼼히 살피고 관리하며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장부는 자원봉사자들을 이끌고 장선생의 촌조제 일기 등 짧은 영상 계정을 운영하고 촌 당지부 오석이 신농인 설라는 고향을 알리는 새 왕홍으로 떠올랐습니다. 영상에는 마을의 풍경과 농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간부와 주민이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일상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2026년 뛰어난 성과를 보인 자원봉사자 장함은 당지부 추천과 향 당위원회 심사를 거쳐 촌 두 위원회 지도부에 합류해 조직선정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평균 나이 20대 초반인 이 젊은이들은 대민정책의 전파자이자 변경선의 수호자로서 기층 당조직에 싱그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동아라촌에는 한족, 조선족, 만족 등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전 당지부는 당건설 연속회의 기세를 도입하여 주변 마을과 조직 연합 건설, 인재 연합 육성, 자원 연합 공유, 산업 연합 운영, 활동 연합 개최, 연합 관리를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9개 격자로 나눈 1 플러스 2 플러스 언 연계 기세를 시행하며 촌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형문화유산 야간학교에서는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류꽃과 중국 매듭을 오리고 붙였습니다. 가위질 소리 사이사이에 성류시처럼 하나로 뭉친 진심이 오롯이 담겼습니다. 해질녘 문화광장의 환한 불빛이 켜지면 양글팀의 폭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이들은 영강 청년의 집에서 새로 들여온 책장을 넘기며
인터넷 생방송실에서는 농산물 홍보가 한창입니다. 가난한 마을에서 아름다운 마을로 이 모든 변화는 당지부가 촌민들을 이끌고 오룡 고개를 하나씩 넘으며 희망찬 래를 일궈낸 노력의 결실입니다. 동아라촌의 본토화 실천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설잎, 송곳추, 갈지, 땅지, 립추, 지지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송곳을 꽂을 만한다, 매우 좁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진나라 말 조한 전쟁이 한창이던 때 항우의 군사들이 흉양이라는 곳에서 류방을 포위했습니다. 예, 류방은 공포에 떨었고 책사인 력식기가 공경에서 벗어날 방책을 내놓았습니다. 네, 진나라가 망한 원인을 잘 생각하지 합니다. 진나라는 육국을 멸한 후 그 후대들이 살아갈 립추지지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동망과 도의를 잃게 되어 반대에

0: 부딪히게 된 겁니다. 주공께서 육국의 후대들에게 왕의 자위를 회복하고 인감을 내준다면 육국의 군신과 백성들이 주군을 따를 것이고 결국 주군께서 천하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류방이 력식기의 방책을 받아들여 령을 내렸습니다. 즉시 인감을 제조한 후 공이 직접 6개국에 가서 나눠주도록 하시오. 이를 알게 된 장량이 분을 참지 못하고 류방을 찾아와 따졌습니다. 주군, 누가 이런 계책을 내놓았단 말입니까? 만약 이대로 향한다면 주군의 모든 희망이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류방이 놀라서 그 연유를 캐물었습니다. 장량은 화를 가라앉히고는 류방에게 득실 관계를 차분하게 설명해줬습니다. 네, 지금 천하의 인재들이 고향과 가족 친지를 멀리 떠나고 조상들의 선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주군을 따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향에 돌아가 고국을 다시 세우려는 생각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폐하께서 한, 위, 조, 제, 조, 연 이 여섯 나라를 다시 승인해 주신다면 천하의 재능 있는 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자기 나라의 군주에게 충성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폐하께서는 누구와 함께 천하를 얻는다는 말입니까? 더구나 현재 항우의 새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육국은 항우를 추종하게 될 것이 분명하니 주군의 통일 위협은 결국 물거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류방이 다시 명을 내려 이미 만들어놓은 육국의 인감을 전부 없애버리게 했습니다. 력식기의 계책은 결국 채택되지 않았으나 립초지지라는 성화는 남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1: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1: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1: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의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도려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2: 재밌는데요?
1: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2: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1: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1: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2: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1: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3: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4: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4: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4: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던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4: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1: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2: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1: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2: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한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1: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2: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1: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2: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보세요.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여러 지역이 태풍과 강한 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홍수가 지난 후 남은 진흙과 고인물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쉬우므로 재해후 방역 소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소독은 자주 할수록 좋고 농도가 높을수록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소독은 오히려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잘못된 인식 첫째, 세정제로 닦은 후 발사 소독제를 뿌리면 더 철저히 살균된다. 네, 홍수에 잠겼던 방과 가구를 청소할 때 많은 시민들이 먼저 세정제로 닦고 바로 발사 소독제를 뿌리는 것이 더 철저한 이중 소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독제는 상호 조해 작용을 하는 성분과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분이 섞이면 유효 살균 성분이 중화되거나 파괴되어 소독 효과가 사라지며 일부 조합은 유독 가스를 발생시켜 중독이나 화상 등 안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염소 함유 소독제는 변기 세정제와 혼합해서는 안 되고 4급 암모늄 염류는 비누 등 음이온 계면 활성제와 혼합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잘못된 인식 두 번째, 소독제 농도가 높을수록 소독 효과가 좋다. 네, 소독제는 농도가 높을수록 소독 효과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농도가 너무 높으면 사람의 호흡기를 자극하고 가구나 건축 자재를 부식시키며 화학물질 잔류물을 증가시켜 오히려 안전 위험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홍수가 지난 후 일반 가정의 물체 표면 소독에는 1리터당 500mg의 염소 함유 소독제를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5% 농도의 발사 소독액은 1대 99 비율, 즉 소독액 1에 물 99를 섞어 희석하면 됩니다. 네, 시민들은 반드시 정확히 제품 설명서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이 가자스탄 토카예브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0: 습금평 총서기가 상해시에서 시찰할 때 발표한 중요한 연설과 지시가 광범위한 간부 대중들을 경도했습니다.
1: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 가자스탄 설명회가 아스탄에서 열렸습니다.
0: 리강 총리가 캄보지아 훈만의 수상과 회담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서 시사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7월 16일 오후 습금평 국가수석이 상해 소교 호텔에서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가자흐스탄 토카예브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세계 100년 변곡이 심각하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가자흐스탄 관계는 시련 속에서 더욱 견고해졌고 양국의 항구적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운행되면서 거대한 협력 잠재력과 넓은 발전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중국은 얼마 전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경축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분토 과정에서 끊임없이 휘황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고 역사와 인민이 중국 공산당을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진리 추구에 대한 확고한 의지, 인민들 속에 뿌리내린 정신, 역사적 사명 감당, 발전 흐름 순응, 과감히 분투하는 용기, 자체 능력 강화 중시 등 우수한 특질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왜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비분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가자흐스탄이 현재 전면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가 미래의 차관에 내린 전략적 계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과 가자흐스탄 쌍방은 발전 전략과 정책을 긴밀히 접목하고 실무적인 협력을 꾸준히 제고하여 공동 발전을 돕고 중국과 가자흐스탄 전략적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과 가자흐스탄의 포괄적 협력을 확고히 추진하는 것은 양국과 양국 인민의 근본 리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은 무역 혁신 발전을 촉진하고 무역 구조를 최적화하며 크로스보더 전자상 거래와 봉사무역과 같은 신업태를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광물 협력을 확대하고 중점 프로젝트의 조기 착수와 실행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호연결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직항 노선을 늘리며 국제도로 운송 편의화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신품질 생산력 육성을 위해 중국은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등 기술을 공유하고 가자흐스탄의 디지털 조난 실현을 지원할 것입니다. 중국과 가자흐스탄 문화교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교육, 과학기술, 의료, 보건, 체육, 언론 등 분야 협력을 강화해 대를 이어온 진선토대를 다져야 합니다. 중국은 가자흐스탄과 함께 4대 글로벌 창의를 실천하고 유엔 상해협력기구, 중국, 중앙아시아 기재 등 다자체제 내에서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함께 수호할 것입니다. 토카예브 대통령은 혁신 활력으로 차넘치는 상해에서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토카예브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하고 중국이 습금평 주석의 현명한 용도 아래 눈부신 발전 성과를 거둔 것을 축하했습니다. 가자흐스탄은 대중국 관계를 가자흐스탄 외교의 최우선 방향으로 간주하고 중국과의 영구적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강화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자흐스탄은 습금평 주석이 제시한 양국 관계 발전에 관한 중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가자흐스탄은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고 무역, 투자, 교통, 에너지, 농업, 디지털 경제 등 분야에 실무적 협력을 강화하며 인문 교류를 추진해 양국 관계 발전이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가자흐스탄은 습금평 주석이 제안한 4대 글로벌 창의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이념을 높이 찬성하고 지지하며 중국과 함께 유엔 상해협력기구, 중국중앙아시아기재, 아시아신뢰 구축회의 등 다자 플랫폼에서 높은 수준의 협력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협력을 적극 전개하며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과 평화 안정을 함께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접견 후 양국 원수는 경제, 무역, 교통, 재정, 언론 등 분야 여러 건의 협력 문서 서명과 발표를 지켜보았습니다. 채기, 정설상, 왕이, 진길령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습금평 총서기가 7월 15일 상해시를 시찰할 때 지역사회 종합봉사소와 퇴직한 주민 가상을 방문하고 지역사회 당원 군중 봉사소로 들어가 당원 간부, 대중과 깊이 있게 교류하면서 이민도시 이념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도시 발전을 고품질로 추진할 것과 관련한 일련의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지 간부와 대중들은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과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재반 업무를 깊이 있고 세밀하며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당 건설을 통해 기층 관리를 인솔하는 것을 견지하며 민생을 한층 더 개선하고 보상함으로써 더욱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상해 황포구 반송원로 가도의 주민 신촌 주민구에서는 1950년대 지어진 네 채의 낡은 건물이 개조와 갱신을 통해 독립된 주방과 화장실을 갖추고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여 거주 조건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지역사회를 시찰할 때 당주왕은 도시 업무를 매우 중시하며 창조적이고 살기 좋으며 아름답고 탄력적이며 문명하고 지능적인 현대화한 이민의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한편 도시의 노후 주거 단지를 개조하는 것이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주민 엄지헌은 노후 주거 단지 개조는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감명 깊게 말했습니다. 과거 이 아파트 단지는 매우 낡았고 화장실과 주방이 모두 공용이었습니다. 지금은 개조를 통해 집 구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전과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퇴직한 70대 중반의 사람인데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당과 국가에 감사드립니다. 퇴직한 주민 주공리의 집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거주 상황을 꼼꼼히 살피면서 그녀가 퇴직 생활을 잘 배치하고 가정 건설을 더 잘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주공리는 집 입구에서 총서기를 마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는 저와 악수를 나눴고 저는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는 작은 가지 하나, 잎 하나에 모두 정이 있다면서 백성들의 생활은 가정 일 뿐만 아니라 국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총서기가 이렇게 백성들을 걱정해 주시고 국가의 좋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생활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역사회는 도시관리체계의 기본 단위입니다. 지역사회 종합봉사소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세심한 노력으로 아파트 단지의 관리 및 편의 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사회 당원군중 봉사센터에서 총서기는 당 건설의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 당조직의 지도 아래 주민위원회, 입주자 대표회의, 부동산 봉사기업의 조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완전한 지역사회와 편리한 생활권을 구축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실질적인 일을 하며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신촌 주민구 당 총지석이 장물은 총석의 말을 듣고 큰 기발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기층 일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하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시민신촌 개조 프로젝트 건설팀 당지부석이 양희림은 개조 프로젝트 건설자로서 우리는 계속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주한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인민도시 이념을 구현하고 주민에게 좋은 봉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보안, 청소, 녹지 보호, 유지 보수 등 여러 측면에서 주민들의 생각을 요해하고 주민들의 긴급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욱 살기 좋은 거주지를 건설하는 대로의 향상을 실현함으로써 주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도시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고품질의 도시 갱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의 도시 이념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민중들에게 필요한 것을 묻고 민중들에게 대책을 물으며 민중들에게 효류를 물으면서 도시갱신의 재반 업무를 깊이 있고 세심하게 수행하여 주민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절한 당부는 계속 고품질의 도시경신을 추진하는 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상해시 황포구 당위원회석이 서해려는 다음 단계는 총석의 이번 시찰과 조사연구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치작권을 지속적으로 수립 실천하면서 민생의 작은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최대 업적으로 삼아 로후 주민구 개조를 더욱 잘 추진할 것입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주택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며 주택 수리 및 일괄 개조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전체 환경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상해시 주택관리국 부국장 랭옥영은 시종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올바른 치적관을 확립하며 주민들의 긴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낡은 주택 개소를 가속화하고 도심

0: 분 개조를 위한 새 계획을 세우며 다층적인 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완비화하고 당 건설을 심함으로써 부동산 관리를 이끌고 세밀한 갱신과 장기적인 관리로 주민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1: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 가자스탄 설명회가 아스타나에 열렸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은 전면적이면서도 개통적으로 습금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의 최신 성과를 반영하여 국제사회가 중국식 현대화를 이해하고 당대 중국을 이해하는 데 권위적인 독본을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과 가자흐스탄은 현대화 길의 동행자입니다. 양국이 습금평 주석의 중요한 조작을 둘러싸고 국정 운영 경험과 교류를 깊이 전개하는 것은 중국과 가자흐스탄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0: 국무원 리강 총리가 16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2026년 세계인공지능 대회 참석차 업무차로 중국을 방문한 캄보지아 훈만의 수상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과 캄보지아가 공동 발전에 좋은 동반자로 굳건한 우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얼마 전 중국을 방문한 훈센 주석과 회담을 갖고 일련의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번에 수상과 만나 전략적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은 항상 캄보지아와의 관계를 주변 외교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캄보지아와의 굳건한 상호 지원과 긴밀한 단결 협력을 통해 신시대 전천후적 중국 캄보지아 운명 공동체 건설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길 원합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이 캄보지아와 함께 다이아몬드 육각 협력과 공업 발전 회랑 어미 회랑 건설 등을 심화하고 기반 시설, 무역, 신에너지,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더 많은 실력 있는 중국 기업들이 캄보지아에 투자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쌍방은 교육, 문화, 미디어 등 인문 협력을 강화하여 국민 사회 리해와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손잡고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의 온상을 제거함으로써 양국 이민의 안전을 더욱 잘 보장해야 합니다. 올해 들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여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과 캄보지아는 입장 조류를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리익을 수호하며 다자간 무역 체제와 국제 공평 정의를 함께 수호해야 합니다. 훈만의 수상은 캄보지아와 중국의 전통적인 우정은 깊다면서 중국은 캄보지아가 가장 신뢰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이자 굳건한 친구라고 밝혔습니다. 캄보지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를 긴밀히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역, 투자, 기반시설 건설, 신에너지, 상호연결, 인문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온라인 도박과 통신사기 범죄를 타격하는 안전지법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협력을 심함으로써 양국의 신시대 전천후 운명 공동체 건설에서 더 많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합니다. 오성룡이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1: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인솔해 조선을 공식 친선 방문한 중공장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 주석인 왕혼용이 16일 평양에서 조선 노동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태성과 함께 중조 5호 협력 호조 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초대회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왕혼용 정협 주석은 65년 전 중조 로세대 지도자들이 중조 5호 협력 호조 조약에 서명하여 양국 이민의 전투적 신설을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정치적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65년 동안 양 측은 조약 정신을 견지하면서 상호 지원하고 단결 협력하며 어깨 나란히 분담으로써 정치적 상호 신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교류 협력이 시대에 발맞춰 발전했으며 전략적 협력이 날로 심화됐습니다. 이는 대를 이어 전해지고 운명을 함께하며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는 중조 관계의 선명한 특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중국은 조선과 함께 습금평 총서기와 김정은 총비서가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확고히 이행하고 중조 5호 협력 호조 조약 체결 65주년을 함께 성대 기념하는 기회를 계기로 우산 전통을 고행하고 중조 관계의 전진 방향을 확고히 파악할 것입니다. 교류와 상호 학습을 심화하고 양국 인민의 복지와 친선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며 시대의 책임을 보여주고

0: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나갈 것입니다. 조선 측은 중조 친서를 노래하는 명곡들을 공연했습니다. 왕동봉이 행사에 참석했고 중조 량츠 약 200명이 참가했습니다.
1: 올바른 치석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하남성 신양시와 서장자치구 낙추시는 학습, 조사, 시정을 일체화하여 추진하고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근본 취지를 자각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학습 교양의 성과를 현장에서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하남성 신양시는 방문 조사, 좌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인민들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일부 주거 지역, 공원 등 공공장소의 체육기구 노후화, 운동지도 부족, 과학적 보호상식 미비 등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대응하여서 신양시는 체육부문이 주관하고 관할군의 가도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시 약 3,000여점의 체육기구 사용상태를 전수 점검한 후 노후화되거나 손상된 시설을 신속히 수리 교체하고 일상적인 수리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현지 대학의 체육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체육 지도자 팀을 구성하고 농촌과 주거지에 심입해 체육 단련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김정희였습니다.

오늘은 극단적인 한국 주식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감정적 투자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15일 개장 시 상승폭이 7%로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이는 코스피 200지수 선물액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한국증권거래소가 일시 정지 조치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한국증권거래소는 36차례 일시 거래 정지 조치를 시작했고 코스피 폭락으로 인해 7차례 스킵 브레이크가 발동됐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한때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했고 14일 전 거래일 스킵 브레이크 이후 심도의 반전 매수세가 나타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기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한국 주식시장의 극단적인 흐름 뒤에는 감정적 투자가 가져오는 막대한 위험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때 주식시장은 경제 펀더멘털의 지지를 훨씬 초과하고 신뢰가 흔들리면 폭락이 뒤따릅니다. 한국 정부는 전 국민이 주목하는 산업인 반도체 기업을 미래 한국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 기업 투자, 자본시장 이르기까지 한국은 점차적으로 반도체 및 신흥기술 산업의 발전 경로를 전국적으로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총 투자에 1361조 원에 달하는 고가급 3대 슈퍼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물리인공지능 및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종점을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그룹도 총 약 4755조 원의 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하여 한국이 글로벌 AI 산업 중심지로 발전하는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전략은 빠르게 자본시장의 공명을 불러일으켰고 따라서 한국 국민들의 부의 배분 방식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국 서울의 증권사, 오피스빌딩, 식당, 대학 캠퍼스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가 바로 주식이었습니다. 심지어 계좌를 개설했습니까? 라는 말이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거의 새로운 인사말로 됐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면 많은 한국 직장인들이 식사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코스피 동향을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금융감독원 등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5개월 동안 한국의 연금저축 보험 해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2.7%

7% 증가했고 펀드 환매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6.1% 급증했습니다. 원래연금과 장기 투자에 사용되던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류입됐습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은 상반기에 연간 가계대출의 85% 이상을 소진했습니다. 그중 신용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민들의 돈을 빌려 주식 투자였습니다. 13일 증권사들이 내놓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전망치는 락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당초 예상보다 약간 낮을 것이라는 전망만으로 패닝 매도에 빠졌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증시가 루려 없는 공황, 투기, 도박시장으로 전락했다. 레버리지 상품이 변동을 너무 키웠다. 환율도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무너졌다 등 댓글로 빠르게 도배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일부 한국 투자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환상적인 여름을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후 어떤 투자자는 자신이 모든 저축을 투자했지만 최근 연속 폭락 후 이미 매도가 완료되어 다음 주 집시조차 마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끊임없이 주식시장에 투사됩니다. 13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69.01포인트 8.96% 떨어진 6,806.9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14일 코스피는 장중 한때 5% 이상 하락했으나 이후 정부의 시장 구제 기대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하여 결국 0.73% 상승 마감하며 깊은 V 반전을 연출했습니다. 짧은 두 거래일 만에 공황 매도에서 빠른 반등으로 시장 심리가 거의 완전한 순환을 겪었습니다. 분석가들은 놓치면 뒤처진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심리가 될 때 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감정 기대, 레버리지 자금의 공동 추진에 더 많이 좌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론은 기술 투자 열풍 속에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자본 축제가 투자를 지지 않는 생존 게임으로 만들고 있는지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극심한 변동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국 규제 당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연이어 회를 열고 투자 레버리지 위험 및 대응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규제 당국이 증거금 요구 사항을 높이고 레버리지 배수를 조정하며 제품의 과도한 변동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연구함으로써 시장 변동에 미치는 레버리지 거래의 확대 효과를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한국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조치들이 위험 자체를 제거하기보다는 위험 해소를 지연시키는 것이 더 가깝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감독원 원장 리찬진은 관련 문제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조선일보는 이제 규제 당국이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관련 레버리지 상품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 중단하거나 상장 폐지할 경우 시장 충격을 일으켜 투자자들에게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단일 주식 거래형이나 개방형 지수 펀드는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 법규를 추진하고 휴중한 후 출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경우 정부의 규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AI와 반도체는 여전히 미래에 매우 큰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전략산업입니다. 하지만 정책 지원, 산업 자본 및 주민 재산 배분이 동시에 단일 분야에 집중될 때 시장의 기대는 계속 확대되어 극단적인 시장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앞으로 진정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투자자들을 교육하고 지도하여 투자자들이 산업 가치와 경제 기본면으로 돌아가도록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0: 지금까지 극단적인 한국 주식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감정적 투자 위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주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류동하는 모래를 잠재우는 생태 장벽을 구축한 내몽골 적봉시 옥류득이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추석 시간에는 에티오피아 농업직업교육의 실기훈련 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 중국 교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4부 천자만왕의 봄날 통일 전선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료캅이 같은 풍속을 따르고 구주

0: 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다는 2019년 9월 27일 습금평 총서기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표창 대회 연설에서 인용한 전고로 한소 왕길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류캅은 천지와 사방을 의미합니다. 류캅이 같은 풍속을 따르고 구조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다는 천하의 풍속과 교화가 같고 정경이 일관되게 관철된다는 뜻입니다. 진나라 통일 이래 우리나라 역대 왕조들은 모두가 여러 민족이 함께 역사를 창조한 것이고 민족의 융합은 시종 큰 추세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민족 융합에 큰 공헌을 한 동한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바로 30여 년 동안 소역을 지키며 활동한 반초입니다. 반초는 붓을 던지고 정군하여 도거를 따라 북흉노를 충격했으며 후에 소역의 사신으로 파견됐습니다. 한장제가 즉위한 후 반초가 소역에서 고립될까 걱정되어 그를 소환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당시 반초의 일행이 우전국이라는 왕국을 지날 때 왕후 이하 모두가 목놓아 울며 반초를 만류했습니다. 그들은 한나라 사신을 부모처럼 믿고 의지하는데 이렇게 떠나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나라 사신에게 의지하는 것은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잡고 놓지 않았기에 반초가 탄 말은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종의 큰 감동을 받은 반초는 우전국 국민들이 자신을 만류하려는 간절함을 보면서 또 장건처럼 소역에서 공을 세우겠다고 했던 자신의 큰 뜻을 생각하고 마음을 바꿔 소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반초는 30여 년 동안 소역에서 활동하며 흉노의 오른팔을 자른다는 한 왕조의 정책을 꾸준히 관찰했습니다. 반초는 다수 세력을 적극 포섭하여 흉노 세력을 분열 와해시킴으로써 소역 여러 민족의 중원 복귀에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초는 민족 단결 정신의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 방금 양무 교수님의 해석이 아주 멋졌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통일 전선을 견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일 전선을 견지해야만 대단결과 대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인심의 향배와 역량 대비는 당과 인민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수차 강조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인심은 가장 큰 정치이며 통일전선은 인심을 모으고 역량을 집결시키는 강력한 법보이고 대통일전선 업무 구도를 완비화하고 대단결 대연합을 견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통일전선의 본질적인 요구는 바로 대단결 대연합입니다. 그리고 가장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단결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으는 것은 통일전선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장애를 뚫고 해외에서 귀국한 후 조국에 헌신한 과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담배 종이에 쓰여진 구원 요청 편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 종이에 편지를 썼을까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과학자 전학삼입니다. 전학삼은 세계 정상급 과학자로서 세종국 창건 이후 결연히 귀국하다가 미국 당국에 체포되고 구금되고 연금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5년을 지냈습니다. 1955년 6월에 전학삼은 드디어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바로 담배 종이에 편지를 쓴

0: 것입니다. 그의 부인 장영이 왼손으로 어린이 필체를 흉내내 편지 봉투에 써서 우편으로 붙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에 억류된 지 이미 5년입니다. 단 하루도, 한 시도, 한 순간도 귀국하여 위대한 건설에 참가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편지는 우여곡절 끝에 주울레의 사무실로 전달되었습니다. 주총리의 조율 끝에 전학삼은 마침내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949년부터 1957년까지 전학삼, 등가선, 주광아, 활화경을 비롯해 잇따라 귀국한 과학자, 학자, 류학생은 2,500여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적극적인 통일전선 사업과 량호한 통일전선 정책으로 동지를 틀어 봉황을 유치하는 효과를 발휘하며 이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둘째, 통일전선을 견지해야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지금부터 중국 공산당의 중심 과업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정중하게 선언했습니다.
1: 병어근인 습근팽이 저하는 전고 제4부 천자만왕의 법날 통일전선편 네 번째 부분 번여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류동하는 모래를 잠재우는 생태 장벽을 구축한 내몽골 적봉시 옥류득이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북공정은 중국 생태문명 건설의 상징적 프로젝트입니다. 48년 동안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건설자들이 끊임없이 분투하여 황막이 녹지로 황원이 삼림으로 변하는 생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2023년 6월 6일 삼북공정 공략전을 잘 수행하라는 동원령이 발령되었습니다. 3년 동안 각 부문과 삼북지역은 삼북정신을 계승하고 발량하며 산, 물, 숲, 호수, 풀, 모래의 일체화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견지해왔습니다. 그리고 3대 상징적 전역에서 2억무 이상의 건설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푸른 숲이 끊임없이 뻗어나가고 확장되면서 조국 북부 변강의 만리 녹색 장벽이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적봉시 옥류득이에서는 사막을 관통하는 도로들이 기복을 이루며 갈래갈래 뻗어 있습니다. 아시안 수무 울란아우두 가차는 호르친 사막 서쪽 끝자락에 자리합니다. 48세의 목민 문승은 자기 집 마당에 서서 먼 곳의 푸르름을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주변이 온통 모래 언덕이어서 봄철에 거센 바람이 불면 하늘이 온통 누렇게 물들고 모래가 입과 눈으로 날아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묘목을 심어 겨우 싹을 틔우면 곧바로 바람과 모래에 묻혀버렸습니다. 목축민들은 할 수 없이 성긴 처원을 쫓아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고 가축은 갈수록 야위고 풀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적봉시에서 사막화 면적이 가장 크고 관리 난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옥류득이 관할구역 내에 667만 모의 모래땅으로 하여 14만 명의 농목민의 생산과 생활은 한때 모래바람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승은 우리도 모래와 싸워보려고 무척 애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10살 남짓한 나이에 땅을 파고 보드를 꽂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큰 바람

0: 한번 불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광활한 사막을 마주하여 여러 세대를 거친 사막화 관리 종사자들은 끝내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사막을 다스리려면 먼저 길을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를 건설하여 사막 구역을 분할하고 구역별로 관리함으로써 파편화된 난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1995년 현지에서는 첫 번째 사막 관통 도로인 우금선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동하는 모래가 도로를 덮치지 못하도록 문승은 동료들과 함께 삽을 메고 부드러운 모래 위에 도랑을 파고 풀을 깔았으며 메터 단위로 조격자를 만들어 유동하는 모래를 단단히 고착시켰습니다. 낮에는 강한 햇볕에 피부가 벗겨지고 밤에는 흩날리는 모래에 잠을 깨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문승과 동료들은 길이 뚫리면 다음 세대가 이런 고초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1997년 우금선이 전면 개통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막 관통도로는 하나둘씩 더 늘었습니다. 그때 젊은이는 이제 기술에 능한 로련한 일꾼으로 되었습니다. 불도저와 식목기계가 우르르 사막으로 진입하면서 예전엔 수십 명이 한 달 걸려야 할 작업을 지금은 기계로 열흘 남짓하면 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옥류득이 림서국 온도소 부국장은 도로가 닿는 곳이면 모두 불으름이 펼쳐진다고 말합니다. 사막 관통 도로는 단순한 교통 통로가 아니라 유동하는 모래를 가두는 생태 장벽이기도 합니다. 현재 옥류득이는 사막 관통 도로 18개 로선이 완공되고 총 길이가 531km에 달해 7행 11종 사막관리 도로망을 형성함으로써 365만 5천 무의 사막관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편 식생피복률이 5% 미만에서 40%로 상승했습니다. 온도소 부국장은 올해 사막관통도로 2개 로선을 신설하여 6만 부의 사막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호르친 사막 선멸전이 옥류득이에서 전면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속였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온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에티오피아 농업 직업 교육의 실기 훈련 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 중국 교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홀레타 공과대학의 실험실에서 중국 교원 마옥첩이 왼손에 치아 핀셋을 들고 오른손에 바늘 집게를 들고 피부 모델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동물 외과 수술 봉합 기법을 집중적으로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10여 명의 학생들이 둘러서서 선생님의 손동작을 주시하면서 다양한 봉합 기술에 대한 설명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시연을 본 후 학생들은 서둘러 모델에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습 수업은 이 학교가 리론 설명에서 실천 기술 훈련으로 전환한 생생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 교원들이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22세의 레미 아벨라는 이번 수업에 참가한 학생 중 한 명으로서 이런 훈련이 새롭고 실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리론만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 선생님이 직접 조작을 지도해 주셔서 추상적인 지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에티오피아에 지원한 농업직업교육제 3기 기술지원 프로젝트의 한 축소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농업직업교육교원을 파견하여 에티오피아의 고품질 농업기술 보급 인원을 양성하고 적합한 농업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농업 생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젝트 조정자 팽대구는 우리는 채소, 원예 축산, 다급류 수의사, 농기계 등 15개 전공을 포함하여 총 89명의 전문가를 파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교원들은 홀레타 공과대학을 포함한 현지 6개 직업학교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교육활동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마옥첩은 호남생물 전기기계직업기술학원이 수의교원입니다. 2024년 11월에 그는 에티오피아 홀레타 공과대학에 부임하여 주로 교육과 실습시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옥첩은 학생들은 모형에서 연습할 기회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면서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수업이 끝난 후에도 실험실에 남아 계속 연습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는 이전에 인조 피부 모형이 없어서 학생들은 스펀지에서 봉함, 매듭 짓기 등 기술을 연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조류하에 호남생물전기기계직업기술학원은 홀레타 공과대학의 외과 봉합 연습 피부 모델을 기증했습니다. 이런 실용성이 강한 교구는 현지 교원과 학생들에게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에티오피아 농업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아벨라와 그의 학생들에게 이러한 실천활동은 동물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핵심수의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홀레타 공과대학 물루가타 아벨라 교장은 이런 기술은 학생들의 직업 경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최신 실용 기술을 제공하고 현대 기술과 공예를 도입할 뿐만 아니라 현지 교원들과도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지역 사회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옥첩은 호남성 익양직업기술학원의 곽결평 교원과 함께 혁신 연구팀을 구성하여 설비 조정, 종란 구매, 현장 소독으로부터 부하 매개 변수의 조절, 발육과 관측,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도록 도끼까지 병아리의 전 과정 부하 기술을 성공적으로 현지에서 실현했습니다. 따라서 홀레타 공과대학 부하 기지에서 병아리 부하률이 82%에 도달하여 학교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외 지원 교육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마옥첩과 곽결평은 홀레타 공과대학에서 10여 명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계란 사육과 수조 부하 기술 관련 기술 양성을 진행하고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4: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4: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4: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차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승버드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슨과 진행의 최월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라디오의 세상" 정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식당에 노련한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음식엔 늘 칭찬이 따랐죠. 어느 날 그가 새로 들인 보조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재료도 조리법도 시간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왜 오늘은 맛이 없지? 내 요리사는 직접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다만 소금 한 줌이 빠져 있었습니다. 보조에게 물어보니 "너무 조금이라 별 차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내 요리사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소금이 빠지면 모든 재료의 맛이 죽는다. 네, 소금은 가장 작습니다. 가장 눈에 띄지 않죠. 그러나 그 작은 소금이 빠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가장 작아 보이는 한 사람의 마음, 한마디 말, 한 번의 손길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인생에 소금이 되고 있나요?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당 건설로 향촌진흥을 이끌고 있는 길림성 훈촌시 양포만족향 동아라촌 당지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립추지지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교수가요.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인구 발전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출산율의 회복을 저해하는 이런 각종 장애를 해소하려면 가정의 출산 의지와 사회 출산 목표가 점차 일치해질 것이 필요되며, 이를 위해서는 인구 사업에서 리익 선도를 더욱 중요시하고 경력 강도를 높이고 지원 정책과 조치의 실질적인 가치를 높이는 반면에 출산, 양육, 교육의 직접 원가를 효과적으로 낮춰 그들의 근심 걱정을 덜어줘야 합니다. 또한 인구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요구와 발전 과정이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요구 사이에 목표와 수단이 모두 일치한 상호 촉진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인구 발전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원하도록 추진하려면 다방면으로부터 착수하고 제지

0: 20대 및 기재의 혁신과 개혁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전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핵심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우선 인적 자원에 대한 개발 및 리용 강도를 높이고 인구의 종합자치를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인구 보너스를 계속하여 창출하고 인재 보너스를 새롭게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의 건강 수준과 교육 수준, 근로자의 취업 기능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출산율을 보다 지속 가능한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도록 촉진하여 인구 규모의 안정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출산 지원 정책 체계와 격려 기제를 보완하고 출산 양육과 교육 원가를 낮추며 출산 의지를 향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인구 유동의 객관적인 법칙을 파악하여 기본 공공서비스와 기타 관련 공공서비스가 인구에 따라 유동하고 돈도 인구에 따라 유동하는 것을 추진하여 도농 간 지역 간의 인구의 합리적인 집거와 질세는 유동을 촉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부양받을 수 있고 할 일이 있으며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실시하는 과정에 기본 양로보험제도를 완비하고 양로사업과 양로산업 정책기제를 보완하는 것과 법정 정년퇴직 연령을 점진식으로 연장하는 개혁을 안정적이고 질서있게 추진한 것을 결부시켜 노인사회보험의 보장 수준과 보급 수준, 양로간호의 만족도와 노동참여율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계층과 생명주기를 포괄하는 인구서비스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모든 계층과 생명주기를 포괄하는 인구서비스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연령구조는 인구 특징이 중요한 구현의 하나로서 인구의 연령 단계 및 그 사이의 관계를 하나의 인구 메아리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매 연령대 인구의 수량과 질적 특징을 모두 이전의 인구 특징의 메아리라고 본다면 이는 자체 상황과 인구의 정체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연령대 인구 특징의 결과이기도 하기에 나아가 이후 연령대 인구의 특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역사상의 출산 고봉기는 보통 20년이 지나면 노동력이 풍부한 인구 구조를 형성하고 40년이 더 지나면 이 근로자들이 정년 퇴직 연령에 점차 접어들면서 노령화 수준을 가속화하며 노년 부양비 또한 필연코 높아지게 됩니다. 노령화, 소자화에 대응하는 것을 중점으로 인구 발전 전략을 보완하고 모든 계층과 생명주기를 포괄한 인구서비스 체계를 완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인구 메아리 현상과 그 가운데 구현되고 있는 인구 발전의 규칙성에 대비하여 내린 종세에 따라 요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중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정책적 내포가 구현되었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소망과 수요는 전체 인민이 모두 바라는 것이지만 매 연령 단계 인구는 또 별도의 민생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보육시설, 학생들에게는 교육시설, 근로자들에게는 일자리, 환자들에게는 의료시설, 노인들에게는 양로시설, 서민들에게는 주거시설, 약자들에게는 구제시설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은 연령 특징을 나타내는 민생 보장에 속합니다. 둘째, 매 연령 단계 사이는 서로 연결되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인구 발전 전략을 실시하고 인구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민생 분야 보장 개선과 인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는 것은 효과가 같고 상호 보완하는 임무와 요구입니다. 인구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취지로 하는 인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면서 체계적인 관념을 가지고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도모해야 하며 범인 구간을 수립하고 모든 계층과 생명 주기를 포괄하는 데 착안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혼인, 출산, 양육, 교육, 취업, 병치료, 주택, 양로 등으로부터 전방위적으로 건설을 추진하여 인구의 고품질 발전과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과 전체민의 공동 부유를 협동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출산 진화형 사회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출산 진화형 사회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인구 발전의 새로운 형세에 부응하고 노령화, 소자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노력을 통하여 적정한 출산 수준과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출산율을 보다 지속 가능한 인구 발전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도록 촉진하는 것은 실현하지 못할 임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략적 목표를 추진하고 실현하려면 분초를 다투는 긴박감을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적시에 관련 정책을 내와야 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역사적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도록 공을 들이고 장기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지역이 15차옥에는 전망계획에 웅대한 청사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태를 주목해봅니다.

급한 일, 어려운 일, 답답한 일에 부딪혔다면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 살면서 부딪히는 이런저런 문제에 직면할 때면 주민들은 어디로 발길을 옮겨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 연변각급 사회치안종합관리중심은 대중들이 생활에서 봉착한 곤란을 빠른 시간에 해결해 주기 위하여 맞춤형 봉사로 분쟁 조정에 종착역 역할을 여실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5년째 그런 이 대금 문제 여기서는 꼭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연결시 종합관리중심을 찾은 한 고속강 도매업체 관리사의 목소리에는 오랜 오그람과 함께 간절한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종합관리중심은 서로 다른 언어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오해와 불편함에도 주의를 기울여 한어와 조선어 이중언어 봉사창구를 설치했습니다. 영결시 3급 종합관리중심 표준화 체계 건설에서 마을마다 설치된 민족 단결 조정실은 여러 민족 대중들이 더 따뜻하게 소통하고 거리를 좁혀가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네, 도문시 종합관리중심에 들어서면 500평방미터의 넓고 쾌적한 공간에 8개 기능별 창구가 차례로 자리 잡아 주민들을 편리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여러 곳을 찾아다녀야 했는데 번거로움을 덜었습니다. 네, 집안 루소 문제를 막 해결한 송 여사는 이곳의 빠르고 효율적인 봉사에 감탄을 표했습니다. 지난해 도문시에서는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종합관리중심을 200평방미터에서 500평방미터로 확장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한 곳에서 신소 접수와 처리, 분쟁 조정, 법률 원조, 노동 중재, 소송 봉사 등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체계적인 배치와 따뜻한 배려가 숨쉬는 이 공간의 배후에는 연변조선족 자치주에서 오랫동안 종합관리중심 규범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노력이 스며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연변에서는 종합관리중심 규범화 건설을 알심들여 추진하고 분쟁조정과 사회치안 위험예방통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분쟁조정 자원통합, 역량집결, 방식용합, 업무결합을 통해 흩어진 요소를 한데 모아 대중들의 다양한

다양한 요구에 여러 민족 대중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개별 대응에서 체계적인 협업으로의 국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변자치순의 형급 종합관리 중심에서는 상주 플러스 순차 상주 플러스 호출 즉시 출동 기세가 상시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 공안, 사법, 신소,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등 부문에서 100% 상주하고 민정, 농업농촌, 여성연합회, 법학회 등 16개 주요 부문과 군중단체 조직에서 순차적으로 상주하며 인민조정조직, 심리봉사기구 등 8개 사회조직에서는 호출 즉시 출동으로 다 부문 연동, 5세 보완, 협동 작전의 새로운 기층 분쟁 조정 국면이 조성되었습니다. 네, 소송까지 갈 줄 알았는데 반년 넘게 체불된 대금이 마침내 해결되었습니다. 강제 집행 효력을 가진 법률 문서까지 받게 되다니 훨씬 더 마음이 놓입니다. 네, 도나시 종합관리중심 조정실에서 경영업자 리모가 사법 확인을 받은 판정서를 손에 꽉 쥐고 감격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이 사건은 한 슈퍼마켓에서 1,250만 원의 대금을 반년 이상 체불하면서 60여 개 점포 상인들을 애태운 분쟁이었습니다. 도나시 종합관리중심에서는 중대분쟁 협동처리기제를 가동하고 사법국 소송전 조정팀, 법원 사정조정팀 등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 실무자를 구성하여 인민조정 플러스 사법확인 신속처리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네, 조정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슈퍼마켓 측에서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지연을 요구했고 상인은 즉시 전액 반환을 고수했습니다. 예, 실무조에서는 개별 소통 플러스 집중 협상 방식을 병행하면서 가구별 상인들의 요구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상인 대표 선출에 협조했으며 슈퍼마켓 측에서는 법적 책임과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양측은 기한 내 상환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전통적인 소송 방식과 비교했을 때 이 같은 협업 방식은 상인들에게 최소 6개월의 소송 기간과 10만 원 이상의 소송 비용을 절약해 주었으며 저비용, 고능률, 이행 보장이라는 분쟁 해결 목표를 실현하는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다음 문제 해결의 경유지에서 최종 해결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몇 년째 짊어지고 살았던 고민이 반나절 만에 해결됐어요. 영정시 종합관리중심에서 고모가 사업일꾼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네, 고모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가옥 철거 이수 과정에서 가옥 소유증의 이름이 한 글자 차이인데다 유언장이 없어 등록명 변경이 수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영정시 종합관리중심에서는 긴급사건 신속처리 기제를 가동하고 공안 호적부문, 부동산, 세무, 공증처 등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아 현장 합동회의를 진행해 반나절 만에 몇 년째 지체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처럼 종합관리봉사 중심에서 어려운 문제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세 가지 실질적인 정책에 있습니다. 접수된 문제의 경유지가 아닌 최종 해결처로 삼고 온라인 감독 처리로 책임 떠넘기기를 차단하며 대리 업무 처리 철저한 추적 관리로 봉사의 온정을 담는 것입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라는 전통적 인식으로 인해 가정과 혼인 분쟁은 일부러 표출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더 큰 갈등의 씨앗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각 현시에서는 온돌 대화, 정원 상담 등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공안기관에서는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경고서를 발부하고 인신안전보호령 신청을 협조하며
담당 경

회사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경고하고 여성연합회에서는 당사자들에게 상담과 교양의 손길을 내밉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종합처리중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도합 24차례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8건의 가정폭력 경고서를 발부하여 피해자를 보호했으며 36건의 결혼 가정의 갈등을 원만히 풀어왔습니다. 네, 다음 오프라인 방문에서 온라인 해결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네, 연변에서는 전문 인력을 가장 필요한 현장 일선으로 파견하며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네, 전주에서 189명의 기관 사업단위 책임자와 3만 명의 당원을 일선에 배치했으며 기층관리 전문 사업일꾼, 경찰과 보조경찰, 격자원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실무조 1240개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1595개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6150명의 인민조정원을 선발하여 배치했으며 평안 메이탄 페달은 평안 환경미화원 267개 자원봉사팀을 구성하여 사회관리 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튼튼하게 엮어가고 있습니다. 네, 각 현시에서는 잇따라 온라인 스마트 플랫폼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집을 나서지 않고도 한 번의 클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령정시 리원카드에서는 온라인 스마트 관리 봉사 플랫폼 리원 심부름꾼이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을 해랑강 2역 플랫폼과 유기석으로 결합하여 사회 정세와 민의를 단계별로 분석하며 처리가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가도 호출, 부문 출동 기재로 스마트 처리, 폐쇄형 순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네, 리원 가도 종합 처리 중심이 실제적 운영을 시작한 후 리원 심부름꾼 플랫폼은 도합 750여 건의 열선 전화를 접수하고 989건의 민생 사건을 수집했으며 107건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네, 이처럼 자치소 각급 종합처리 중심의 분쟁 조정과 해결을 위한 따뜻한 노력은 주민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분쟁은 줄어들고 위험 요소는 제거되고 사건 발생은 감소하는 긍정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 자치소 여러 민족 대중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 안정감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연변 각급 종합처리 중심에서는 종합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을 주선으로 인민의 기대를 마음에 새기며 마음을 다해 갈등의 실제적 해결을 추진하여 더 높은 수준의 평안연변, 법치연변을 건설하고 대중의 안정된 삶과 사회 조화로운 질서를 실제적으로 보상해 나가게 됩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죠? 동네 골목에서 이웃의 사소한 고민에도 귀 기울여주는 사람. 마을의 변화를 위해 먼저 나서는 지부. 한 사람의 진심이 이웃을 움직이고 하나의 당 조직이 마을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부터 오소 공산당원과 오소 탕삽 종사자, 선진 기층 당 조직 특집, 평범하지만 특별한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따뜻한 공동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길림성 훈촌시 양포만족향 동아라촌 당지부의 향촌진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훈촌 동아라촌에서 직접 재배한 입살로 밥을 지으면 알갱이가 투명하고 입안 가득 퍼지는 찰진 식감과 함께 달콤한 여운이 오래도록 남아요. 길림성 훈촌시 양포만족향 동아라촌 영강청년의 집 당단합작실에서 촌 당지부서기 오립강이 서부교육자원봉사자와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연스럽고 열정적으로 고향 농산물을 소개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라는 만족으로 고개를 뜻하며 동아라는 곧 동쪽 고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만족 마을은 중국과 러시아 평경선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때는 단일한 사업 구조와 락후한 기초 시설로 인해 촌민들 스스로 가난한 마을이라고 자조하곤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앞에 당지부는 낭비를 삼가고 대규모 철거와 재건을 자제하며 한 가지씩 실속 있는 일부터 추진하자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당 건설을 최우선으로 산업을 번영시키며 여러 민족 대중들을 단결시키고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자는 목표 아래 촌민들을 이끌고 가난한 마을이라는 고개를 힘차게 넘어 아름다운 마을로 탈바꿈시키는 데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네, 과거의 동아라촌은 비만 오면 온통 진흙탕, 개인 날이면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장가를 못 가더라도 장화는 꼭 사야 한다는 촌민들의 우스갯소리, 이면에는 변화를 향한 간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마을 도로를 닦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하나둘 기초시설 전반으로 이어졌습니다. 촌 당지부는 인민을 위한 봉사를 구체적인 과제 목록으로 전환하며 실천에 나섰습니다. 몇 년간 9.6km의 콘크리트 도로가 집집마다 연결되고 3.6km의 배수로가 원활해졌으며 12km의 담장과 울타리가 가지런히 정비되었습니다. 298가구의 주택은 회색 지붕과 하얀색 벽으로 단장되었고 197만을 투입해 실내 화장실이 대부분 보급됐습니다. 1만 1,400m의 하수관망이 깔리고 24시간 안정적인 수도 공급이 농가까지 닿았습니다. 한때 방치되었던 큰 웅댕이는 환한 조명과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문화 광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네, 촌민 관례부는 만나는 사람마다 싱글벙글입니다. 멀리서 온 친척들도 우리 마을을 보고는 관광지에 온 줄 알았다며 놀라더라고요. 장화가 필수였던 마을이 이제는 피가 내려도 신발에 흙이 묻지 않는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동아라촌 당지부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촌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줬습니다. 네, 겉모습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촌민들의 삶이 진정 나아지려면 그 자부심을 받쳐줄 든든한 산업이 뒤따라야 합니다. 당지부는 토지교환 3단계 사업법과 3대 리스트 제도를 과감히 도입해 토지가 투명하게 유통되도록 했고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나 고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했습니다. 공간이 확보되자 발전 동력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순환 료과식 공장형 고밀도 양어 프로젝트 현장에 들어서면 공장 건물이 우뚝 솟아 있고 연어 양식과 번식이 멀지 않아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괭목 돼지 사육기지와 흠풍목업 연변소 사육기지는 이미 지능화 가동에 들어갔으며 스마트 온실 남새기지 등 프로젝트도 잇따라 건설 중입니다. 이처럼 현대화 농업 프로젝트들이 하나둘 마을에 자리 잡으면서 2025년 촌 집단 경제 수입은 110만 원을 돌파하고 주민 인당 가처분 소득은 3만 4,600원에 달했습니다.
산업이 번영하자 인기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타지에서 일하던 젊은이들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절강성, 광동성, 강서성 등 남방에선 철새들도 이곳에 틀을 잡고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귀향 창업 청년 오리판은 몇 년간 타지에서 일하다 작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숯불구이 가게를 열었고 마을 주민 5명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네, 당 지부가 발판을 마련해줘서 고향에 돌아와 장사하는데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2024년 8월 6개 성의 9개 지역에서 온 서북의 자원봉사자 9명을 태운 버스가 동아라천에 도착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합류는 당 지부의 한층도 확신을 안겼습니다. 향촌진흥의 길에 놓인 고개는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야 하는 것이며 인재를 잘 넘기고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촌 당지부는 촌주재 병강수호 간부 장부가 영강 청년의 집 봉사 거점을 조성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영강정 월월행 지원기금과 영강교실 당원 학업 지원 일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전면적 가구 방문 플러스 동태적 관리 방식으로 모든 가구의 수요를 꼼꼼히 살피고 관리하며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장부는 자원봉사자들을 이끌고 장선생의 촌주재 일기 등 짧은 영상 계정을 운영하고 촌 당지부 오석이 신농인 설라는 고향을 알리는 새 왕홍으로 떠올랐습니다. 영상에는 마을의 풍경과 농산물 판매뿐만 아니라 간부와 주민이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일상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2026년 뛰어난 성과를 보인 자원봉사자 장함은 당지부 추천과 향 당위원회 심사를 거쳐 촌 두 위원회 지도부에 합류해 조직선정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평균 나이 20대 초반인 이 젊은이들은 대민정책의 전파자이자 변경선의 수호자로서 기층 당조직에 싱그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동아라촌에는 한족, 조선족, 만족 등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촌 당지부는 당건설 연속회의 기세를 도입하여 주변 마을과 조직 연합 건설, 인재 연합 육성, 자원 연합 공유, 산업 연합 운영, 활동 연합 개최, 연합 관리를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9개 격자로 나눈 1 플러스 2 플러스 언 연계 기세를 시행하며 촌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형문화유산 야간학교에서는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류꽃과 중국 매듭을 오리고 붙였습니다. 가위질 소리 사이사이에 성류시처럼 하나로 뭉친 진심이 오롯이 담겼습니다. 해질녘 문화광장의 환한 불빛이 켜지면 양글팀의 폭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이들은 영강 청년의 집에서 새로 들여온 책장을 넘기며 인터넷 생방송실에서는 농산물 홍보가 한창입니다. 가난한 마을에서 아름다운 마을로 이 모든 변화는 당지부가 촌민들을 이끌고 오륜 고개를 하나씩 넘으며 희망찬 래를 일궈낸 노력의 결실입니다. 동아라촌의 본토와 실천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0: 보물 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설잎, 송곳추, 갈지, 땅지, 립추, 지지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송곳을 꽂을 만한다, 매우 좁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진나라 말 조한 전쟁이 한창이던 때 항우의 군사들이 흉양이라는 곳에서 류방을 포위했습니다. 이 류방은 공포에 떨었고 책사인 력식기가 공경에서 벗어날 방책을 내놓았습니다. 네, 진나라가 망한 원인을 잘 생각하지 합니다. 진나라는 육국을 멸한 후 그 후대들이 살아갈 립추지지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동망과 도의를 잃게 되어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주군께서 육국의 후대들에게 왕의 자귀를 회복하고 인감을 내준다면 육국의 군신과 백성들이 주군을 따를 것이고 결국 주군께서 천하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류방이 력식기의 방책을 받아들여 령을 내렸습니다. 즉시 인감을 제조한 후 공이 직접 6개국에 가서 나눠주도록 하시오. 이를 알게 된 장량이 분을 참지 못하고 류방을 찾아와 따졌습니다. 주군, 누가 이런 계책을 내놓았단 말입니까? 만약 이대로 향한다면 주군의 모든 희망이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류방이 놀라서 그 연유를 캐물었습니다. 장량은 화를 가라앉히고는 류방에게 득실 관계를 차분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네, 지금 천하의 인재들이 고향과 가족 친지를 멀리 떠나고 조상들의 선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주군을 따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향에 돌아가 고국을 다시 세우려는 생각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폐하께서 한, 위, 조, 제, 조, 연 이 여섯 나라를 다시 승인해 주신다면 천하의 재능 있는 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자기 나라의 군주에게 충성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폐하께서는 누구와 함께 천하를 얻는다는 말입니까? 더구나 현재 항우의 새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육국은 항우를 추종하게 될 것이 분명하니 주군의 통일 위협은 결국 물거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류방이 다시 명을 내려 이미 만들어놓은 육국의 인감을 전부 없애버리게 했습니다. 력식기의 계책은 결국 채택되지 않았으나 립추지지라는 성어는 남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1: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1: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1: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2: 재밌는데요?
1: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2: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1: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1: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2: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1: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3: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4: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4: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4: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

0: 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던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0: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2: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3: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2: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3: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현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2: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3: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2: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3: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4: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 여러 지역이 태풍과 강한 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홍수가 지난 후 남은 진흙과 고인물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쉬우므로 재호 방역 소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소독은 자주 할수록 좋고 농도가 높을수록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소독은 오히려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잘못된 인식 첫째. 세정제로 닦은 후 발사 소독제를 뿌리면 더 철저히 살균된다. 네, 홍수에 잠겼던 방과 가구를 청소할 때 네, 많은 시민들이 먼저 세정제로 닦고 바로 팔사소독제를 뿌리는 것이 더 철저한 이중소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독제는 상호조해작용을 하는 성분과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분이 섞이면 유효 살균 성분이 중화되거나 파괴되어 소독 효과가 사라지며 일부 조합은 유독 가스를 발생시켜 중독이나 화상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염소함유 소독제는 변기 세정제와 혼합해서는 안 되고 4급 암모늄 염류는 비누 등 음이온 계면 활성제와 혼합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잘못된 인식 두 번째, 소독제 농도가 높을수록 소독 효과가 좋다. 네, 소독제는 농도가 높을수록 소독 효과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농도가 너무 높으면 사람의 호흡기를 자극하고 가구나 건축 자재를 부식시키며 화학물질 잔류물을 증가시켜 오히려 안전 위험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홍수가 지난 후 일반 가정의 물체 표면 소독에는 1리터당 500mg의 염소 함유 소독제를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5% 농도의 팔사 소독액은 1대 99 비율, 즉 소독액 1에 물 99를 섞어 희석하면 됩니다. 네, 시민들은 반드시 정확히 제품 설명서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5: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전동희입니다. 7월 11일 오전 하란산 아래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운데 서하릉 박물관 앞에서 모델들이 고고학 증거에 의해 복원한 서하 무관과 가족 내복을 차려입고 무대 부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서하 문물에서 따온 전통 무늬 장식과 하란산 자연 풍경, 석굴 벽화 색채를 융합시킨 현대 패션쇼가 이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서하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영하은천 서하릉구 관리처와 북경복장대학이 함께 주최한 서하 복식예술창작성과전입니다. 규모가 가장 크고 등급이 가장 높으며 보존이 가장 완전한 서하 고고학 유적지로서 서하릉은 지난해 7월 11일 세계유산명록에 등재되었습니다. 하란산 아래 자리 잡은 서하릉은 남북송,

0: 유적지 32곳이 포함됩니다. 기세가 드높은 능묘 건축과 정교한 문물이 함께 그려낸 생동한 서하 문명의 화폭은 포용성이 강하고 다원 일체화된 중화 문명의 생동한 담채입니다. 11일에 있은 학술연구토론회에서 30여 명 고고학, 건축, 민족학, 문화 방람 분야 전문가들이 역대 황제 능묘 규모, 유적지 예방성 보호, 서하학 디지털화 연구, 문화관광 융합 등 화제를 둘러싸고 연구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1년 내 서하릉은 단순한 관광 모식을 타파하고 심층 연구, 시각언어, 풍부한 업계를 융합시킨 참신한 문화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박물관의 디지털화 진열, 목활자 인쇄 서하문 연합체험에서 VR, XR 등 몰입식 지하궁전 고고학 비밀 탐구 행사, 올해 내놓은 몰입식 공연 서하 악집에 이르기까지 서하릉 풍경구는 관객들로 하여금 단일적이고 피동적인 관람 모식에서 벗어나 천년 유산의 두터운 축적과 독특한 매력을 심층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2025년 서하릉 풍경구는 연인수로 100만 명 관광객을 접대해 동기 대비 70% 늘었습니다. 올해 5.1절 연휴 기간 풍경구 관광객 접대량은 동기 대비 83.28% 증가했습니다. 은천시 서하릉 세계문화유산 보호조례도 7월 11일 공식 시행되었는데 그 보호 범위와 관리 통제 조치는 국제표준과 전면적으로 접목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하릉 유산 수호자 자원봉사팀이 설립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유산 보호의 대오에 가입했습니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4 당도해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82부 무엇 때문에 생물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고성, 전통극 황매희의 고장 안경을 소개해드리고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신해혁명 무창봉기 기념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각지에서 광서재해 지역을 지원하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역사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도해보고 학습보던 문답 권입니다. 오늘은 제82부 무엇 때문에 생물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박민걸 아나운서입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생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외래 물종의 침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을 참답게 관철 실시하여 생물 안전 관리를 더 중시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생물 안전은 인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에 관계되고 국가의 장구한 안정에 관계되며 중화민족의 영속적인 발전에 관계되는 국가 총체적 안전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현재 전통적인 생물 안전 문제와 신형의 생물 안전 위험이 서로 겹쳐지고 경유의 생물 위협과 내부 생물 위험이 서로 얽혀지면서 생물 안전 위험이 많은 새로운 특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 전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생존 위험과 발전 위험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은 지난 100년간의 인류

인류 사회 역사에서 가장 엄중한 감염병 대유행으로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생물 안전의 도전에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하는 절박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조항은 생물안전사업에 깊은 종시를 돌리고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생물안전 건설을 강화하는 사업을 보다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이를 국가안보의 전략적 포치에 포함시켰으며 생물안전법을 반포 실시하고 국가생물안전정책과 국가생물안전전략을 내왔으며 국가생물안전사업조직용도체계와 기재를 완비화하여 생물안전의 중대한 위험에 적극 대응하고 생물자원에 대한 보호와 이용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생물안전방지의식과 방호능력이 끊임없이 증강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외래물종의 침입을 엄밀히 방지하고 통제하였으며 유전자 변형 생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보완하고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생물 안전 위험 예방 통제 체계와 관리 체계에는 아직도 단점과 약점이 존재한다는 점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 총체적 국가 안보관을 근본 원칙으로 내세우고 생물 안전법을 관철 실시하며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생물안전사업의 책임을 구체화하여 국가 생물안전방호벽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첫째, 국가 생물안전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국가 생물안전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전략적이고 전망적인 연구와 계획을 강화하고 국가 생물안전전략을 보완해야 합니다. 당위원회가 영도하고 정부가 책임지고 사회가 협동하고 대중이 참여하고 법치로 보장하는 생물안전관리기제를 완비화하며 각급 생물안전사업 조율기제를 강화하고 국가생물안전법률 및 법규체계와 제도적 보장체계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생물안전법률 및 법규와 생물안전지식에 대한 선전교육을 강화하여 전사회의 생물안전위험방지의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둘째, 체계적 관리와 전과정 예방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생물안전 관리는 감시 및 조기 경보, 응급 대처, 과학적 예방 퇴치 등 여러 고리에 관련되므로 반드시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과학적으로 시책하며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방침을 견지해 전과정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감시 및 조기 경보 체계를 완비화하며 기층 감시소 건설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말단 발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중대 생물안전 돌발 사태 응급 대비책을 책정하고 완비화하며 신속 응급 대응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응급 물자 비축과 응급 능력 비축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층 동식물 역병 예방 통제 체제 및 기제를 합리하게 조정하여 기층의 능력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셋째, 생물안전 중점 위험 분야를 예의주시하여 중점적으로 들어주어야 합니다. 생물안전 위험은 유형이 다양하고 위해성이 크므로 최저선 사유와 위험의식을 확고히 수립해야 합니다. 생물자원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생물자원 목록과 인류 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입국 검역을 강화하고 잠재 위험에 대한 분석과 법률 및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라의 관문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이미 유입되어 엄중한 위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밀하게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퇴치해야 합니다. 국내 병원 미생물 실험실의 생물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실험 샘플, 실험 동물, 실험 활동의 폐기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생물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화 응용에 박차를 가하여야 합니다. 생물과학기술은 이미 세계 각국이 다투어 경쟁하는 첨단 분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물안전 분야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추진하여 국가 생물안전에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을 형성하고 생물안전 과학연구 난관 돌파 기제를 완비화하며 생물

0: 기술의 연구 개발과 응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과학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윤리 심사와 과학자에 대한 도덕 교육을 엄격히 하여야 합니다. 과학을 존중하고 감독 관리를 엄격히 하며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생물육종, 생물제약 등 분야의 산업화 응용을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중리와 양리의 결합, 종약과 양약의 병용을 적극 추진하고 생물적 예방퇴치, 친환경적 예방퇴치의 기술과 모델을 통합적으로 보급해야 합니다. 다섯째, 글로벌 생물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생물안전 문제는 전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생존 및 발전 위협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생물안전의 도전에 대응하고 생물안전 정책 제정, 위험평가, 응급대응, 정보 공유, 능력 건설 등 방면에서 양자 간 및 다자 간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생물 다양성 협약 제15차 당사국 총회 제2단계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제정을 추진해 세계에 중국의 지혜, 중국의 방안, 중국의 힘을 기여하여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겨울은 가고 봄은 오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이어지는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유명 고성 전통극 황매희의 고장 안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99번째는 전통극 황매희의 본고장인 안경입니다. 안경을 언급하면 사람들은 먼저 아름다운 리듬에 황매 곡

217년에 안경송을 축조했습니다. 8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안경은 안희성의 중심 도시 중 하나로 높은 위상을 자랑합니다. 안경은 1736년부터 1937년까지 줄곧 안희성의 소재지였고 안휘라는 명칭도 안경의 안자와 휘주의 휘자를 합친 것입니다. 경내에 환산이 있고 그 산자락으로 환하가 흐르는 안경은 옛 고환국의 소재지였습니다. 그로 인해 안희성은 또 환자를 략칭으로 사용합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안경은 북쪽으로 룡산을 가까이 하고 남쪽으로 장강과 연결되며 서쪽으로 환하, 동쪽으로 석당호와 이웃합니다. 그리고 도심에 사자산과 봉황산, 릉호, 진담호가 자리잡은 안경은 거대한 정원을 방불케 합니다. 북쪽의 대릉산, 석당호 풍경은 산과 물과 바위와 숲과 동굴이 하나로 어우러져 독특한 경관을 펼치고 서쪽에 위치한 진닭수릉원에서는 고요한 숲이 명물입니다. 강가에 조성된 외탄공원은 길이가 5km에 달해 아름다운 경관 벨트를 형성하고 요한 역사를 자랑하는 룡호공원은 근년에 새로 조성한 료노공원, 시민공원, 대호풍경구동과 하나로 연결되어 안경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도심에 위치한 소태사제와 탐화제, 태평천구, 용왕도 등 고건물은 명나라와 청나라 품격을 유지하며 안경의 예스러움을 가미합니다. 안경에는 안경을 보고 나면 더는 탑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탑이 바로 1570년에 촉조한 진풍탑입니다. 사서에 의하면 당시의 안경 지부는 산발이 모두 안경성의 서북쪽에 집중되고 동남 방향으로는 강물이 거침없이 흐르기 때문에 안경의 문화가 발달되지 못했다고 여겼습니다. 안경 지부는 안경성의 학풍을 바로잡기 위해 동남쪽에 탑을 세우고 진풍이라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안경성 동남쪽의 강가에 우뚝 솟은 진풍탑은 팔각형으로 된 7층 탑으로 만리장강의 제1탑이라 불립니다. 안경은 중국 선종의 성지입니다. 2000여 년 전에 동한 초반에 불교가 중국에 전파된 후 당나라 때까지 선종은 중국 불교의 주류로 되었습니다. 안경에는 현재도 2조 선당과 3조사, 영강사 등이 보존되었습니다. 산세를 따라 산자락에 조성된 삼조사는 남쪽의 산문에서 시작해 북쪽으로 가면서 대웅보전과 천불전, 조사전, 각적탑 등 건물이 점점 더 높게 줄지어 장관을 이룹니다. 안경은 전통국의 고장입니다. 청나라 때인 1700년대 안희와 호북의 접경지대에서 발원한 채차조가 안경에 이른 다음 현재 방언과 접목되고 예술인들의 개순과 손양을 통해 내외의 명성이 자자한 전통구 황매회로 발전했습니다. 황매회는 빠른 발전을 가져와 천선배와 려부마 등 사람들에게 익숙한 많은 곡목을 창작했고 황매의 연극단인 휘반은 청나라의 도읍이었던 북경에서도 공연해 높은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휘반의 조장인 정장경이 황매의 다른 지방의 전통곡인 권곡을 융합하고 한조등 곡조를 받아들여 북경 오페라라 부르기도 하는 경곡을 창조했습니다. 안경은 장편소사시 공작 동남비와 대교 소교 등 유명한 이야기가 발생한 곳이자 동성파의 탄생지이기도 합니다. 안경은 또 중국 신문화운동의 선구자이자 중국 공산당 창설자 중의 한 명인 진독수와 경극의 비조 정장경, 서예 전각가 동소교, 황매의 예술가 엄봉룡 등의 고장입니다. 유가하고 독특한 고한국의 문화와 소탈하면서도 고요함을 조장하는 선종문화, 지방 특색이 짙고 내용이 풍부한 희곡문화,
우아하고 아름다운 오늘을 주장하는 동송파 문화가 오르죠.

0: 독특한 안경 문화를 형성합니다. 풍부한 인문 자원으로 인해 안경은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일찍 근대 문명을 받아들인 도시 중의 하나로 되었습니다. 1861년 청나라 후반의 정치가이자 군사가인 중국부는 당시 중국에서 앞서가는 과학자들을 안경에 초청해 중국 최초의 증기기관과 동력 선박을 제조했습니다. 진독수가 안경에서 강연하면서 처음으로 신문화 운동을 제출했으며 안위성 최초의 발전소와 최초의 상수도 공장, 최초의 전보고, 최초의 전화, 최초의 현대 도서관 등도 모두 안경에서 탄생했습니다. 안경의 거리와 골목을 거닐면 여전히 안경성의 예술은 운치가 느껴집니다. 오늘날도 안경성은 아름다운 경치와 수많은 문화재, 풍반 사인으로 사람들에게 흘러간 이야기를 전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 소개해드릴 박물관은 신해혁명 무창봉기 기념관입니다. 무한 무창 열마장에는 빨간색 벽과 기와에 덮인 중서 건축 풍격을 겸비한 건물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 건물이 심오한 역사 기억을 담고 있는 신해혁명 무창봉기 기념관입니다. 기념관은 무창봉기 군정부 예토를 핵심으로 중국 운명을 개변시킨 1911년의 혁명 폭풍을 느낄 수 있는 실물 공간으로 응집시켰습니다. 박물관은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이자 애국주의 교육의 중요한 기지이기도 합니다. 기념관의 핵심 건물 무창봉기 군정부 예토 자체가 하나의 살아 숨쉬는 역사입니다. 건물은 1909년에 건설되었고 애초에는 청정부가 설립한 호북자위국으로 봉건 통치가 예비 리펀을 시도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1911년 10월 10일 무창 도심에서 총소리가 나면서 봉기를 일으킨 병사들은 이곳을 점령했고 이를 중국 첫 번째 자산계급 혁명 정권 호북군정부 소재지로 바꾸었습니다. 손중산 선생은 이곳에서 발표한 연설에서 봉건 군주제를 파괴하고 공화를 세울 것을 주장했습니다. 청사 앞에 휘날리는 18성기는 당시 혁명자들의 리상을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인 표지입니다. 예터 내의 벽돌과 나무 구조, 아치형 문과 창문, 의사대청 등은 원모습 그대로 보류되었습니다. 당시 군정부 관원들이 업무를 보는 방 안에 들어서면 100년 전 혁명자들이 긴급하게 사안을 논의하고 전세를 포치하는 초조함과 단호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기념관의 전시체계는 진실한 역사를 복원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고 문물, 환경, 줄거리로 무창봉기의 사건 전말을 꿰었습니다. 상설 전시 신해혁명 무창봉기 역사 흔적 진열은 이 역사를 요해하는 핵심 전시입니다. 전시청은 시간 순서대로 무창봉기 전의 호북, 무창봉기, 호북군정부의 창립, 각성의 홍원과 민국의 건립 네 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사의 온도가 남아있는 문물들입니다. 봉기 병사가 사용했던 한양산 보총의 얼룩진 총대에서 여전히 당시의 패기를 볼 수 있고 호북 군정부가 발표한 전국에 보내는 전보 원보는 글씨가 여전히 또렷하고 글에는 봉건 제도를 뒤엎고 공화를 호소하는 격앙된 심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혁명자들이 비밀리에 깃발을 만들 때 사용했던 재봉틀은 18성기가 탄생한 과정을 증개냈습니다. 실물 외에 기념관은 팽초번, 류복기, 양홍승 3명 열사가 용맹하게 희생한 곳, 그리고 병사들에게 탄약을 발급하고 봉기를 준비하는 긴장한 순간을 재현시킨 무창봉기 무기처 등 여러 관근 장소를 복원시켜 전시에 생동감을 더했습니다. 애국주의 교육기지인 기념관의 가치는 역사를 진열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더욱이는 정신을 전달하는 데에 있습니다. 무창봉기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혁명자들이 장기적으로 선전하고 조직한 결과이자 수많은 일반인들의 애국지심의 각성이기도 합니다. 기념관은 청소년 연수학습활동, 전문강좌, VR 체험 등 형식으로 젊은 세대에게 더 활기찬 방식으로 역사를 려해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모조한 봉기군 복장을 입고 당시의 군사회의에 참가할 수 있고 VR 설비를 통해 봉기에 참가해 초망대를 공략하는 과정을 실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몰입식 체험은 천하의 선두주자가 되려는 무창봉기 정신을 책에 적힌 문자에서 느낄 수 있고 전승할 수 있는 힘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당면 신해혁명 무창봉기 기념관은 이미 무한의 도시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기념관은 관광객들이 역사를 요해하는 창구일 뿐만 아니라 무한인들이 과거를 명기하고 미래를 향하는 정신좌표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10월 10일 신해혁명 기념일이 되면 기념관은 기념행사를 펼치고

0: 전국 각지에서 온 관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사를 기리게 됩니다. 관내 정원에는 손중산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상은 손에 책을 들고 확고한 눈빛으로 필생 동안 추구해온 공활이상을 주시하는 듯 싶습니다. 무수한 혁명 선열들이 추구했던 천하위공은 이미 오늘날 중국의 생동한 실천으로 되었고 그들이 남긴 과감하게 시도하고 분투하며 진보를 추구하는 정신은 여전히 후대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와 정신을 응집시킨 친해혁명 무창봉기 기념관은 무수한 혁명 선열들을 기리는 가장 좋은 명소 중 하나로 거듭난 것입니다. 박물관 여행 지금까지 신해혁명 무창봉기 기념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는 기적 같은 감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감동의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 눈과 귀를 선물해 드립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각지에서 광서재해 지역을 지원하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최근 광서 각지에 지속적인 허우로 인한 홍수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빗바람 속에서 수많은 일반인들이 선뜻 나서 따뜻한 선의를 모아 태산과도 같은 홍수 방지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7월 9일 배추를 만재한 트럭이 광서 남령 횡주시에 들어섰습니다. 애시민사 육시 아저씨는 사비로 온남에서 30톤의 신선 야채를 구입하고 무료로 재해를 입은 민중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오늘 모자라면 내일 더 끌고 올게요. 야채 운송을 맡은 사천 운전사는 주동적으로 운송비를 면해 감동을 더해줬습니다. 그들은 실제 행동으로 온정을 전했습니다. 횡주시 교의진 제1중학교에는 리제구에서 이전해온 촌민들이 림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동할 때 옷을 정리할 겨를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은 온몸에 진흙투성이었습니다. 학교는 의료기부 호소를 발기했습니다. 20분 만에 교내에는 근처 마을 사람들이 보내온 깨끗한 옷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동적으로 남아 옷을 분류하고 발급했습니다. 홍수는 차갑게 밀려왔지만 사방에서 오는 따스한 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귀조 용강 마을리그 축구장에는 기부하러 온 촌민들로 붐볐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어린이들은 용돈을 꺼내 기부했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도 재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서 인민들이 힘내길 바랍니다. 10원, 20원, 100원. 비를 맞았던 그들은 현재 타인을 위해 우산을 힘껏 펼쳐주고 있습니다. 최근 사천의 43세 요리사 동극빈과 3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사천 로주에서 출발해 광서 리제구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차에는 일상 구조 장비 대신 주방 설비 세트가 있어 3,000명 동시 식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긴 려정 끝에 그들은 쉴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며 재해 지역 민중과 일선 구조인원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동극빈은 저는 구조는 문외한이지만 교리는 전문가라고 말했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후 퇴역군

0: 군인들로 구성된 팀은 텐트를 치고 매일 따뜻한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텐트 안의 취열은 24시간 끊기지 않았고 따뜻한 음식을 수시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대해도 퇴색하지 않습니다. 민중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면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광서 귀향에서 120대 공공버스가 체류된 학생들을 이전시키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운전사들은 불철주야 교대로 작업했고 48시간 내 만 명의 학생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운전사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저는 집에서 조급해놨습니다. 꼭 학생들을 다 이전시켜야 했습니다. 빗물이 씻긴 탓으로 일부 재해 지역의 도로는 질퍽하고 장애가 많아 운송 차량이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애심 인사들은 기사 대오를 구성해 오토바이로 역행해 물자를 운송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발 밑창이 달라도 멈추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녁 11시까지 분주하게 돌아쳤습니다. 체류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일찍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있으면 외딴 섬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지원이라는 글이 씌어진 차량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동, 호남, 운남, 강서, 산동, 귀조 등지에서 왔지만 목적지는 모두 광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쏜살같이 달리는 차량에는 모터보트, 발전기, 식용수, 이불을 싣고 모두 재해 지역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모두들 묵묵히 손을 내밀어 도와주곤 합니다. 이는 중국인만의 안전감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어깨 겹고 작은 선의로 강대한 힘을 모았습니다. 빗바람은 지나갈 것이고 맑은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모든 평범한 영웅들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나비 한 마리.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 시간에는 북송식이 과학자이며 정치가인 신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김홍화 아나운서입니다.
1: 신과의 자는 존종인데 지금의 항조 전당현 출생이다. 1063년 진사로 된 그는 구호 한립학사가 되어 왕한석의 변법운동에 참가했다. 1054년 지방관으로 임명된 그는 정치 재능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심관은 농업 생산을 중시했으며 수리 공사를 벌이고 성공적인 생산 경험을 총화하고 보급시켰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심관은 예약을 주관하는 태상승에 임명됐는데 그 시기 그는 개인의 이해 덕지를 따지지 않고 자주 황제에게 국계 민생에 관계되는 제의를 내놓았다. 1074년 병기 공장을 관리하는 판군 기감으로 있을 때 심관은 전차 제도를 연구한 후 황제에게 전쟁 시 전차를 이용해서 북방 기마 민족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건의를 제기했다. 전차는 기마 민족의 기병의 진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또한 병화 시기에는 생산 도구로도 이용할 수 있어 당시 심관이 고안해낸 전차를 태평차라고 했다. 1075년 심관은 황제의 오명에 의해서 요나라와 송나라 국경선을 확정하는 담판에 참가했다. 담판에서 주동을 잡기 위해 심관은 수십 권에 달하는 국경선 관련 자료를 수집했고 직접 현지 고찰을 진행했기에 요나라와 여섯 차례 진행한 담판에서 송나라는 시종 주동권을 잡을 수 있었다. 매번 담판에서 요나라는 심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천여 명의 모사들을 불러들였지만 언제나 담판은 심관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심관은 정치가이면서 또한 천문학자이다. 그는 천문계기에 대해서 중대한 개혁을 시행했다. 혼인은 중국 고대의 전체 운동을 관측하는 계기이다. 심관은 역대 혼의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후 구조가 간편하고 사용이 편리하며 정밀도가 높은 혼의를 만들어냈다. 그는 계시의기도 개진해 계시의 준학성을 높였다. 심관은 자신의 연구 성과를 저서에 기록했는데 그가 집필한 혼의, 경표동 저서는 중국 과학기술 발전사에서 천문 의기를 논한 걸작으로 되고 있다. 심관은 중국의 전통요법에 대해서도 개혁을 진행했다. 중국의 전통요법은 음양함력인데 이 요법은 절기와 달수에 대해서 고정적이 되지 못했다. 절기는 생산과 생활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심관은 처음으로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심의 기력을 제창했다. 심관은 사천감으로 있을 때 역법에 능한 인재들을 사천감에 불러들여서 새로운 역법을 만들었다. 1075년 봉문력을 만든 후 이를 다시 수정해서 사용하게 했는데 이 역법은 송나라 시기 16년간 사용되어 왔다. 만년의 심관은 은거 생활을 하면서 일생의 연구를 집대성한 거죠. 몽계필담을 저술했다. 몽계필담은 천문, 수화, 역법, 지리, 지질, 수리, 물리, 생물, 의학, 군사, 문학, 역사, 고고학, 음악 등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지식을 집대성한 백과전소식의 고작이다. 심궐과 같은 인물들의 노력에 의해서 중국의 과학기술은 송대에 이르러 그야말로 비약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었다.
0: 네, 끝곡으로 그대 따라 가리라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인터넷으로 청취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전용이었습니다.

달랑네 힐든다 올라야스푼다니 쉐데레고서 두르블란 바라데 젤헤기야니 델다 투치르헤 기나들렌 베든 허일이 안빈제헤 지갈리뚜리 야프머보 마감 대비던 허일 안빈제와 대풀 마시야 정릉 벌은 타도 허일들 벌은 이나호 돌단 장류성사 두르블란 어제가 뜬 홀기기 옛날에 베르블 야마르바하히 자, 똥타이랑 체라하빈제 대추나와요 똥아북인 악도하여 베드니기 지 보다 제일 핵에 호칠 후에 말이지

그래 어느샌 냥냥 타이서 임팀 번뜩이 태워 배든 해지민우들 해 대차 우헛 을렉 다샷발 예를 태워 하이며 대추나 홀대와 홀대 만약 돌려와 디밀어 정국 야들 와야겠지 우컷 애벌 장준당은 와 장준은 말 우컷 해와 별단 달배 장준은 별디자가 우컷 가지리 얼튼 말해 해마와 대춘마간 화일 대군에게 상관 훈련 잘라 훈득